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
로체티 둘코니엘라 박차베 제치타 락삼 스미기 제동기 냠규르체기 돈히 중국 공전단기 니치호 중국 슈노미점네 미럽기 당타 미망기 차샤츠 슈누 랑소타 로트 기수 피우타 중화 미치 갸탈럽치 문규르 용회 동린 도주시 도규르티 튜럽사피 슈누츠 기도기 베바와타 비봉 야츠 방아르 침표 폭들 라이닉베 이치타 순수라 뎅아체 요시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Get along, dear. Come get shoot you, Lenzie. Johnson, check your phone.

0: Shane, Zankundi Nunga, Tso Melunga, Tso Junshi Kuchin Nunda, Hijin, Junshi Kashunla, Tongjan Derung, Nyam the Sine, Tomarung, Hibatere, Junshi Yongkong, John Longtin Yitin, Shalikum, Vegetanere, Dutensum, Manamji, Tsuichi, Kontola Song Yungi, Namjun, Tsuino, Zatung Jaminan Tsu, Kala Rakyu, Zatung Moche, Jetu, Nyam the Zamne, Pomino, Nyam the Judu, Muo Dokerong Jinten Jene, Mae Lukala, Nuetsetuari. Tena, Yamche, Tonghan, the Dairy, Nyan the Sine, Tom Ni Bari, Tombo, Aratung, Topji Tonghia, Aratung, Topji Tonghia, Nyan the Sine, Tom Ninti, Pena, Arakabutung, Tongsha Lomata, Nyan the Sine, Tona, Lepala, Nasha Pete, Aratuala, Twenzim Himotopatung, Tune, Chungju Tile Gardi, Zupui de Tula, Nepatongre, Chenjule Hito Kuala, Yena, Aratung, Topji Tonghia, Nyan the Sine, Tona, Lekorong Yinja.
1: 온지초주기진 하우크 선자 야시짬세네 자자 덴자체 치지레 치치가치유 공이세나 요루 자자 덴자주지 지우다마이 텅레라 주포노 코피 예겐줍치 하우크 닌자레 가마롱위 쭝고던유 가시 치지데레 가나 닝가 파치 뉴다바동 타히 토른도와 닝가 파치 윤데메 바소 닝넨 존세바레 선바네 아라동 텐지동샤 텐지동샤 농가 용니 텐제지 포인자체 초진데네 포인지도 체른도아동 총주 지마노 들린히체 뇨스신네 타주농가 총주 지가체 뇨니 파르데 라즈라와통 포알라 뇌주 긴조 긴들랭은 바라 아라카보동 크나타위 동샤르니 냥드센네 동나 루포이 타주농가 총주 지가체데 아라카보 지부동비 총주제 나이치사니 님바동 뒤총서 포아동네 나와동 센제라와 두다롱 긴제 포인지 닌세소 뇽세바리 체레케바이 Nanjun Tsuino, Kakantu, Tonshare Jekuna, Tuali, Rendaminche Tonshanatsu, Nyanung Nyansi Hene, Tomoroati, Kadi, Yinji Tongushonse, Tusuja Bachi, Chisuja Tong, Nipa, Yogubi, Jenkanondo, Yanitadu, Zankundi Nunga, Tso Melunga, Tso Junshija, Nondanshi Chijin, Junshija Kashunla, Pumba Menon Tanzana, Mene Pussy, Hibatri, Junshija Yongkona, Dranglote Nitin Shishalikon, Beke Telanere. 天啊福建局接巴西公共院内努力改善罗尔等门农没不穷穷现在先天马塔拉巴伊没喷你特梦东街没没地位从农让银压内农瓦没办酒文中第一季节你心农没地也没马不恰巴马西没拉拿手动瓦东没给为没求巴没去给瓦手间内大吞巴里民空的卷内大吉西度马新荣银节没去拉萨卷内银银巴电客熊瓦东没去

두번 넘발 다다용 린종 공저 차지시비 렌첸드 동위 디테라 레소 데링거 렌첸농데 난츠 겐 도코몽 게레라지 제주 나오게 신딘 다세 카드 제비 렌첸드 모토드 던제 임베 넘버 2 세진호와 가수히어

지 송배 내마 혁신 주니 정고조 개명 등 마멍 탐지 가조 밤이 기대 다리 남다 등 사다 본데마 말람 농디 강나 지나 야차 라바도 야로 공바 찜탄 용자 태차 만도 삼네 내양 징결제 가친 살혀져 넘탄 휘바 마지 거르제 천타드 자다 나나 가딘자 기지 나라 도와가 저단 공보 등 가친 때 첫장본 바바 이 마미 렁가도라 살혀와다 대두 마미 렁가도제 법제 성적 따지는 성신 노로 잔더지 론친 내마 산차데 열라 여다가 촌터지 마도 가르 저 카완디네 마타르와다 라든 라마 투긴 내마 로카 정전 렁가도로 새로운 진데 렁가 퍼는 난다 마스 몸이 빠더 론친 탐지 나라 촌친 공말 뿐에 내마 마고 나라 스마 혀 구설지 고참 나다 라과다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이
1: 중앙 마망 근처바 롱천 리콩 월등 천남자 암글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클럽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롱천 리콩 월글 천남자 암글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클럽청
3: 중국 공천 등거 렁드브 탑르마
4: 中国共产党的冷着他冷门。

시르는 초 땡게 공합사 다당 안한 주 생고 초벌이 된디나 만주 중앙 농촌인지 지켜리고 벽에 칠럼토 굴이 수비 신 조양이의 전시 디링키의 전나리나 변종 흙에 망시까지 굴이 수비 돌로병 안 세전하쇼

0: 아니야 뿌럭게 봐라 펜준 조웅 집에 칼람 당부 리툽 댐뱅아 샤동 토바다 나와카시에 송했지 다자 칼람 테레 넘주 렌장 사고르르 팅 찍네 사고르르 팅 니 봐라 만도 당유 고이 스주 테르 데네 하이코다 산야 데네 니기 냠도 흉능 겹데 아시아다 시디 자주 치며 그라 캐버다 유럽다 아시아 지두 집에 계지 커주 속짐 자제 준신유 하이난 싱진 짐주 진진 팅 망주 커주 흉내 강기 림부 니베 뜻시바 등장키 커주 왕자 사메제브라 혹동 집에 스주기 편제 토바규 예급 진앙기 커주 공시 칼람 차게 구지 균제 메바라 렉수 동교로 갑교다 계지 칼람기 주소 진진 치제 댐뷰안 파교로 구디 동와 람루 남베고 예상제테 공백이 편제 응수 교로바 제 체대 하이난 라무 뉴종 초기에 예지 커주디네 족준라 대교 뉴덴 차교를 해제주유 총습기 흉남 토담다 경치반에 탑주기 긍진 줄람 조준 집에 파르다 총계다 총계를 지두 집에 망기 초바라 편바도반에 예급도 예급 지두기 냠례 냠제 파라 롱아전지 철구 주영아바 고초베 로로 랑계기 짐주 멍시 지구기 축두 편제 사미제바라 체로 동하다 팅럽전지 축두 짐주 긴지 말라 퇴구 창도 당대 뷰제 토베 공배다 추제 토베 딘자라 대교를 뉴덴 체신유 계급 공배의 교류주 우린 공배 탑주의 척교시 시장 전러이 롱아전지 철교 중업에린 대립전지 척도 짐주 긴지말라 퇴구 창도 동교대 차격커섭다 제다된동 뷰제 토르동지에다 짐주 긴진기 춥실렉동다 댄자기 딤시 채동 뉴주념지 공배 섭도 동교제라 꾸디 동교지 계지정진탕 계용정신기 척도 짐주 디베 총계를 조준 체대 차격협제다 샤동톱제 계지 냠지 추제제 토로 동규 레지 주유
1: 디글레 쿠니 비웨니 추 응시 슈뉴 튜친 차웨 참디 중공 중앙 기기급 수지 계급 기 주시 중앙 모위 기 주시 시진핑 키 중구 슈뉴 응시 싱다탕 튜럽 사르베 슈뉴 동리 차가 톱겐 기 튜미 칠레 징나와 탕 계용 미리 카기 슈누 처 튜친이야 딤지 슈탄지 토그리 스무 주나도 시진핑 기 티네나 기주 당기 악주 로리아 댐포 니니 첸제 사드 당 총십 탈기 기초 섭슈 계송 터송소 시림기 탑조 당보 자와 초싱 무이주 겐코르기 삼베 토니 규민 랑주 료잠디 튜럽 사베 중군 슈뉴 로법 랑베 당 비부이야 준기 님조 상봉의 유 지퀘도 시진핑 김 탈로니 롱아 첸기 찰고 지용의 비 구초로 인비 슈누츠 체제 적배 튜탄 딱딱히 유 계주 폭삼 첸부장부터 비분 야준 체디 갸체 슈누츠 게르기 튜니티 게크 피게기 니법 시뷰나 냠지 체교 체균탕 랑스 레니엘리아 시초디 총제 사브 균체 메바뚜니 강람 사베토 랑츠 톱쇼 기수 비규 라와유 지 니드나두 중국 슈뉴 응시 싱다탕 튜럽 사베 슈뉴 동네 차가 주변 미유니 첩시 야튼탕 군주 여저 리기 응세 퇴부피와 제기 퓨주 슈뉴 배천대부탕 콘조 싱다 차치 임바시 니차 당기 촉진 접게 버초추 차가 토비 슈뉴 튜미 주초기 지게 부지 시진핑리야 친이 증니 시림도 자와초디 리기 뷰주탕 용처 녜신 슈비탕 롱아젠기 차르고 지용어 바 체지 주규탕 튜럽 살베 강람토 약부 규규 최심 천발 제유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텐진탕 장시 인니자라 카소소로 롱아젠 중업아 고야부 주규 고르기 치료인 선주로 용라 손도 쳐봤다. 산에 되게 롱아젠 중업아 이 자꾸 전해라 미디 롱아젠 중업아 이 링기 부두 공비라 구디 동외 미제 쪼보다 랭겐 개진 균 용내 모두 제유. 롱아젠 중업아 이 두금니 텐진기 시제찬의 지도링로 등급전기 총기를 침부 주준 체비에 각제 투점시 텐진기 부제 토외 공비다 전제사두 교주 고지소 격공 첨부 추글라 미디 십제 믹세 카 니슈 쨍아 꾸지 제바다 격공 이내 대럽 전기 퇴내마라 종류로 죽준다 롭소다 전제 시대 민의 지역이 공비라 시직도 꾸디 동왔다 주제 도배 치조 고이 야지르 동화 소기 랭겐 조부 꾸지 제대 계급 공비기 내부 시부로 샴디 슈베 추라 체지 서버 되신유 텐진 총결의 총지 장종키 롱아전기 철교 중업아 이링 만주 지적 수지 시진핑키 天津기 레듀라 나외 악주 일라 댐보롱니데 징진지 튠주루 콩빌라 꾸디 동교태 텁주기 니지 개진도 제대

0: 这个列空那边为你去你家三个月吧给客家人错不念习到中文如果为那么近给七个国库工钱如果为这句二位的别人当我堂八岁人工家语
1: 这大西部的米的修改呢，日你我的出路中那位亏的，今朝几熊那么阿么说，人家七百三公数，这些菜林七秀切入动我的，我们就人家动位，不得西林都贴个了列表的各地东西是。
0: 第一个空年比为你去平路米水长部恰巧列着地紫菜三千托七你去给你我也说浪口小东头鱼第二平路米水长部给为三百你去这边长部专心一不行记错头给浪口卡汤部三位数电表外给他丢年平路米水长部紫菜三千我也说最后做右边从明明娃是我是年浪口过的提个列表 从我家路来近，听俺三伯哈讲穷穷人，他爹三伯三伯行车七六千元不同，同个样体位杨树千多解决多。三伯三伯三伯作为行车米西餐俺家给元不同，人车米俺爹给就吃点，努心吃元金。三伯我出身小东头元边，他在米古茶松头吃元。 平路秘书长部筹备广西平路秘书长部组织参与公司苏军武清袁明阳勤，紫菜三千里呀，南口小东头进。平路秘书长部秘书长部给为三百二十九吨仓木准新把村个一百趟。秘书长部邱文元给出身小东里呀，小金铁别国金仓木没不少年。到古板出身小东头狗，猛些点不点有解决度。 平路秘书长部人，农局给干脆追来三百耕种列着食堂，金主给给多钱，共有组织区别，村大人心给列着食堂。中国三百五年村给长部堂，加错了小东头边秘书长部全部堂不听应。一段革命的争议率到我这边，平路秘书长部我也说中国错不堂，他来到古板，冷天用事出现小东头部吃子油皮。
1: 平路秘书长部筹备列着特等部部长何俊会议，孔德吉马乔勇呢，村民拥挤催得吃个汤，他同杨吉拥挤汤，杨吉催得说，拥挤催得列顿边呢。平路秘书长部听呢，他路头家打转村呢，出身小东头边，给人吃个银西送度。
2: 三个那不错，香兰爱来公鸡直属前边，康庄鸡顺鸡西边，七只里三的，门口隔了半套。
3: 螳螂白、橘白、马尔布达的，苏里了的呢，南边的偏多见，南边七十七螳螂吧，丁镇区街区过了隔壁，冷水等雨天的三轮呢。嗯，屯镇我就是蛮关注，若不是嗯，小孩俺屋里是南阿东这边住的，正在皮送啊，泉州我就是蛮也包了个米，正在几块送着的，托牛院长，几老好吃吃着吃，菜单那边是直接你都菜都是带着你。
4: 第一个路呀，哦，当然就是说啊，我们的经营啊，什么什么，什么学的，确实清楚。
1: 렌제 감사 그분들 최제이 아 나 당랑 바지기 아 디마세베 단다 변조 미마맹강 기 첼레락테 비시 다 단도 조르 지나 지 글로벌보다 시티 허츠 포시라 소베 지 수리기 지 빨링 주고 선들 배주 단제 네바야 파티 베드리
2: 대암라 미국 연결된 이소
3: 뭐다티 디직 친구시 겸미시 아다디 몰라시다 몰라 양목이 도지 몰라 그런 차가 점심 줄이 보면은 충분히 제 셈부 사무치 유일 답배자잖아 뒤인 발라 군들이야 내가 자냐 망고 열을 안 내면 대비 제수 겐고라 용신 겨러라 제 근데 지를 아니 뭐란다 롯 잡잡 용신 아니 디사지리 아마 디녜녜부 디네 띡지 과시 겨러 예 둘로 디네 사브리샤 나야랑 과야도 아마 10 디그레스 디그릴
1: 직 중도를 지려 배샤샨 직 암라다 발라코난 주 숨베 양모 샤녜기 포리아 맹그 콘제다 짐블리아 마진바 직 미단 위부다 딘제리아 아 잠즈다 덴베 심상진기 딘제 기 비미지리 소뇨 아디마세베 직 볼라게 춘주급리아 미다 겨보유스네다 이제 네번째 도룹 제제 짐메바의 맹주남 공부통뇨 디겐베 직 나랑아 직 엄지지아 삼삼 직 요춘주스
4: 但是在我们科电区安住参加都来个钱呢他把他老松怎么起码他空个金融个强制中托不多免费根据个天呢就不应该的全国的人呢把他这都起码出的法国的公路托为呢把他肉人起码各自能够心度这么多起来了这天呢就不应该空个起来了这托不应该的法国的密色给大家的能够你们都给大家说起码各自空个钱年年的十分安来个起个月别空让人呢来个天心内了也不得准许起
5: 我打电去对这产业别你估计了莫拉几个不过是听我的话那不过的习近平莫拉现在习近平不过的拉不拿的比较这些的话电去个你这老师那么啥莫拉个阿爸那里讲话其实是对这不忙我啊我们这两个让了八十节目时候去的讲话其实的这大家这边决定了不叫这么叫不起大家的留住要个学不成的话那你这三句啊去接退休人的但没速度不前不前 시가 님도 하고 서고 말에 일단 미수부 첨부 있는 미 스텝이네 렉스 신나 차요 봐. 제르스 제르 무시 오늘 전에 비 엄질라가 참선인데 쉽지도 아 삼자르 춤.
1: 이네 전에 또 치슈디 나래 체레디 멤베 체레르와. 이네 전에 지 밤이 양미네 지 엄지르스다 지 소아르베 넘노들이야 대자 나래 모두 지 균진르스다 지 디테일이야 지 호르튼제 고 아 삼삼제제 아니 단대 당랑벨이야들이야 저기 디튜리야 그 생각이야 지 치계기 유급실에 통화 딱고나서 정치내 변경 당랑 뭐 이내자 당고서 뷰리기 당랑 뭐 이내자 딱고나서 콘리아 지 내셰라시다 지 세셰 제베 튜리야 콘게 가미스톤 킨주 미잔 지기 나버지도 손으로 와 디튜리야 지 당은주 중화 미리기 튼지리야
6: 今天就来给群居比如说阿三三个啊对着下牛了听着总督三月节的三月节送外节里啊面看都里面关不谈了这请不要紧到可能给你学不阿不你两个用钱出去你不送不怕提出给到什么样时候没有马上听见你阿祖唱什么时候做这些就这么办到空虚的做用天干给错别难落了呀其实我在偶尔起来做过的时间大大数了你永远是空给规矩文唱堂来归六天前年的珍珠给你不谈估计给你不准备看那些账
1: 但我们这个两个地点我肯定点了点了全数了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点我们这个地 ani ying zu guan zha li ya le ji nga ya ga bian shi zha na zhuang kong ji guo men yin ba da jie le meng bu tu zhuang ya di tu li ya jing zu zhu zhen la ge jie si pu ran ji le shuo li ya tong du ji ni shu ru shi da ji le le jie we tu ru shi du ne da en zhe ge nian tong su be shi zhe ne jin nian qian ne ne ba pian tu ri ni nian qian ne ran su su ge niam nyong dan la zhe kong bi jie gu ge ji ri song ru ba di jian ge da ji ge li ya ji tenje gi nyin thong suya ra ta

제기 내가 했으면 돼요. 저도 띵띵 있다니. 나래 원에 신은 내가 제베 주름 나로리야. 나래 나라야. 마담바. 근데 너무 동길. 아니 남주 직직한 선들이야. 진에다 직접 그런 선들 진주인 나로리야. 진에다 진지 개발하시다. 제리 락젤리아 공비당야리야. 직럽 좀 지야지. 이래야 되지. 지금 나 링가 줘야 거기 봐. 안 찍으러 보다 님도 링가 줘야 거기.

최근 노선기 접촉. 대야 날개 금이 유변하. 진리 창초 나댄바다. 진리 로초 직댄바 인신. 개금이 돔저런 나탕 지중다. 나콩사제 개균설하. 개발 지양매지. 뒤지시 송외치. 로초 직댄키. 개보샤크 수뉴기시. 냠그토 송와다. 방미시 유신 냠타토 풍와다. 라소 감신 러신 개워 소충회. 탈 나쁘실라 창초기 나탄 탐제남 러초 리딘기 급러 융특 치치 송골 태탈랑소

0: 다야네 쭉 갈라서 라할라스바 라바이 바다 아두가 티니가 제가 제부가 슈쭈가 이 바할라마 포장할라마 곤담스네 르치 꾼거야 비촌네 제부 뉴도 제우 유수 그래
1: 르치 꾼거야 비세
0: 딱라리 띵어 옆제부 낭르 제부 꾼거야 비
1: 다제는 제송호야 된
0: 제슈시 가시 쇼부대 쇼부대

0: 알라서 계세죠. 안에 탱을 체지 옆타 매각기 르체지 지리게 계세죠리야. 강삼 샤제 담지 슈나 라지 에요.
1: 제송키라 된다 카르유네 수나다.
0: 놀랐어.

0: 어두워. 내 주위 가리 두게.
1: 야, 나도 치아나 시겨. 내 주위 개개민들.
0: 那边姐夫只拿客经验，落下解别家事，落么苦不加油，落么屁股身呐，那个钱你看哟。

0: 상소 집으초
1: 라할라즈바 나마자라가 베사갈라 망원바갈라 마부중거제 디르베바갈라 마 오든 지시이나
0: 상소 집으초
2: 라할라스벨라마 이바다 아토가티니가 장아 에마가 순다가 나마 차소고 쳇바가 쳐 고초가 칠세강강바가 나마 룰라가 늦체가 다안빼가 나마 다아지가라마 루이가 집바가 시입바가 나마가 쳇
0: 지지도 루비 지치노브나 차소 쳇불라 다른 노부이디 쏘워쥐
1: 차소가니 밀루 아벼니 노부 진짜 제바 파레짱
0: 밀루 아벼 겸내 척추 차소 쳇불라 두겐 강지체란 치리로제 제송도 주슈 두바이디나
1: 란뜨다 퍼기니 상모두베 추수지지 무인베
0: 七十三亩银砖了么？吹水了，别把结账。长松阿拉，你没吃点穷味的。七十三亩银砖了么？他去那长松去不阿拉？七十三亩银砖了么？这边特别难学。
1: 用个嘛的？用个嘛的？东山今天讲不赢呐？何米对头出不打？
0: 啊哈哈！这些我认为，我是因为被七十三亩银砖了么对不看了。
1: 伊呢，我最常去吃个萝卜生不啦，平时经济给我们泡么子，街上租住的被盖不进，街上给七三三木用住了么，街上农山了，租么飞机去了？哎，街上农山，
0: 那我，
1: 连住多，连住多，农部同意下不的，南京七三零呢，嘎土个的，
0: 他钱都弄不同意下吧？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让个喇叭开呗，农部的。 同意下班的，
0: 对不起，张叔，这边干了，七三三没有住了么？对了呢。

0: 계산 어서죠. 돈된 건데 저도 대배 보무지 개분율도 재고 있으게.
1: 등동아이 밀라서트 티비 답도 퇴봐 시두가 내지죠
0: 러유
1: 티랑게 콩야 대대슈시
0: 가시슈 집주라고
2: 乐索
0: 계세죠.
3: 계세죠.

0: 틀려야 매겠네 매버기 유매게 쳐다디 되네 시험인도 그제 딘데 집에 있는 대발게 시라부 유바 당한 따라 돌 뒤제 시비 있는 두균 소외나 오리제네 칼라 쇠심베 지리는 오리기 주고 단 터제기 주고 니가 야고 바마세 두가 따라 발랑탄 불람라 균 유매 실실 내부체네 매균 경은 거 지구바디 하장 계지 뭐지 Lesa Sanzhou Lingge, Tsam Dele Tuyo Tiren Ki Lingxi Lezen Nang Lingge Soro Guti Shubay Nang Tuyen Chewa Sung Shu Simba Hing. Ngana Tso Jime Lezen Nang Yangjara Jie Yung Lingge Shuden Chako.
1: Nyambu Yunting Nang Yu. Zadeo APP Yunting Nang Nye Zhongyang Longchin Nyanchin Jigyob Le Kongji Nyanchin Tang Longchin Lezen Lik Che Ka Le Kirang Ki Kang Sen Duba Ti Yutu Kong Zhong La Sen Chow Tang. 他都也用以龙青七郎卡克孙九堂接令人脸人样人际所及的连线在这芒果接让你接头的线球而将将APP提囊按住中央龙青年轻机构的空气推给连线亚线球可是云听云念按住推给连线线队呢为了亚七郎克老多卡巴掌狼口龙脸人女多切索坑中途云听APP破里囊归不堂云听西北也一给他这里云你真不以云听堂听你年代听听音 云听APP破里囊出击提醒云囊也一托年藏于广播写起年崔西囊的这 年不云听囊语按住云听囊借用
2: 我们几台边缘给减别结识笔记
3: 就是中堂经验给出别直接落去
2: 但那独自推迷开卷那位云贵杀脱
3: 양신 파드미원비 창조 사탕
2: 토신 지차비 초보 사토
3: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2: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4: 사랑의 공감성 링제네 단다 생수부터 전디니 중앙 농진인진 지접내고 벽에 챔피언으로의 미제 유루고라 시베디 체리 말이 전에 조조마 다와트리니 딩디 미제 유루고라 디세나 남은행제 인년함토 비진지 유고르 종교 비진 정종 진제 샴주칸 모두 쇼임에 남은행제네 토시 조비오군에 세나이바슈 비진 정종 진제 샴주칸니 정중 루유 딘제 샴주캉 치레시 이바타 조 나웨 긴웨타 소자 지신 미리 리버소 캬곤 긴웨비냐자타 체리 신조 체리 협디세게 내가 루신요이 냐자 체베 징웨타 조도 므비제 치줄 하삼 유진 정중 므마 샴준 캉라 자웨 샴준 시타 총주 점령기 샴드윙캉 망고유 샴드윙캉도 냐르다 체베 나위 우동 속자기 조드 창보니 점령기 앙니버 임바타 먹주 나위 랑젠기 조르도타 총주기 조르도소 예급 친앙토 개자 취업이 중앙 지자 보타 비진 총결의 스시용기 개용 신우류 종기 천재 롭수 디시타 비진 총결의 기 예제리노지 로스 디시시 민다와타 냠디 제조 로스 체리리네 전주 중국 지주 오유 현강키 체리타 시디 로스 디시시 민다와타 제르니 동안 잠에 춤에 골로로 예급 링우 주기 예급 예리마 탐베 딘제 샴즈 강도 담든 체유바리 비진 정중 딘제 샴즈 강니 예세 총결키 로거름디키 텐초 서귀도 내유바타 갸브초소 잡니리니 쉬샤 텐텐지니라 덴유 팅럽젠기 텐초 드가르캉라 미세지리네 쿠루 덴유 텐유 저로 책동 국제 응급중의 진료 다와 시버 주베 중앙 정중 딘세 샴주 캉키 처지 추이마타 저로 책동 국제 조주리니 로로 비진 정중 딘세 샴주 캉시 무엇을 민다바리에 제로니 동 주주르 나와 고바라 비진이 정종 디제 샴주 강티 중국 유럽 미수비 족주의 슈샤카 탕비 민슝

내 튼조기 퓨준 튀디부야 밤디 총티레리샤 계시 군이 비진토 여고 종장나 폐바이나 비진 정중 띵제 샹주 칸티 내유니 비진 총계래 동청区 天桥 성남 后面 앙다 아자다 니츠루르 내바타 디가 폐바이나 바스 묘고금이도 디가라 여고 종장나 폐베 퇴주디나 퇴지 시부 컨루시라 편에 찌기도라 내디게 중교 차잖아 꼬라져봐 뒤유는 최소 2년 성장 꼬르기도 세남소 팅디 미예 유루구레 리사는 그주 시비 비진이 정중 딘세 샴주 칸기 유고를 정주 모두 도투시 수습하니 니제 년주당 둘이 쇼겐 다와지르니 샴주 도전하 남바 힌제네 니가 룽진이 내고지 태남토라 그주 시비 시리리 인신다가 세나 유바슈 댕제 쇼댕자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ena bu suo ting di kang jong zhuo ling le zhen na ge yong ji ngai zui bei sang wa pyeon jong ting de shi shu la zhe su be lu zhe yin na lu ji bei bu zhuo ga la ta gong qi le di lu zui cha sha guo li na zhuo ling xu bei zhe bu li zhen de gu zhi xu xu
3: let's see kim bei bu zhuo la gong sa
4: let's see gong kham san de la
3: let's see kiran ge tang da ge nan zui da ji tang de pyeon jong ruo ting de shi shu ni de se ri suo zhe gan suo ge lu lin suo ruo la de di jing mo zhe na ro na kiran tang tong ma ya di cha le di na ge zhe shu me di ne ji su ro na
4: let's see de la dang an ye dong jia mi zhe me ye le ya lo zhe chen tian jie ani tang dou yin na na zu ge se ri yu zhe ge tun zu ge de ya le ga yong jie na zu ge tang da le ri lo su le ga de xin ne jie de ne guo zu jie chen jiao su zhe le la ha tang dou de yun de su ma ga le ga le wo de che bi de de ne jie jie ani da le ga de ga xin su zhe le jie ani 단대부터 이제 로적기에 레디야 또 순교 소식이라.
3: 시부지 피해를 그런 당부 피해도 내 라브 뒤에 어디야 지금 망이들 하면 지 쉬운 니티 요인들.
4: 어디 망이리.
3: 주는 당도 가서 수도이나.
4: 아, 당아 나츠 뒤 니 동자 미스미 주네 종교를 봐라. 어, 당도 이나 가나 츠기 세리 유조 튼족이 당도도 수 종교인 되시리라.
3: 어,
4: 아니 동자 잠이 좀 있게 내가 용제 아니 라브 뒤 추 니츠 렌제 아니 나래 그래.
3: 고치지
4: 아 디싱게가 나서 따단다 그게 다가 자외 태도 더츠다 안테네가 나서 디싱게 록레 디싱게가 나서 침부겠다 더스가 안 거여리라
3: 레스 로로 디지 로메 용코디 조지 시름이야 카초로 바레 예면지 의족은 남지 지고로 예면 소소도 라메제야 딜리아 토고제 기난도 대시운 지고로 근데 스로
4: 다 데이터네 차샤나 카 숨잠서 마르벨 다 당도 이나 하나 주문에 차샤나 시슌기 당 하나 주 남장기 정다 전진데 도수 이바 차샤나 당 하나 주 랍자 조문에 차샤나 하나 주기다 신조 망초 조대제 근데 신문에 차상한 아초가 단다 의교 조지정한 두루시고리
3: 아아
4: 된대 직체
3: 디디들이야 로빈 고마레
4: 아 리디링은 차상 로빈 간지 고마레 만나서 로빈 이내리 만나서 예강 준비 이내리 땅 안나서 또 뒤숨 서로 봐 또 준비 개개 고마 아아 디직다 다 니버 때문에 차상한 아초가 랍다 아 리리서 왜 랍지 인도스 방 안나서 로숨기 정다 진진데 소야기 야 안데 남자한테 요리 디 인도스 받다 디토네 차상한 아초기

0: 랍자기 조 카척스 등원에 차선 룹중 로마 튀엔체니 디카레 땅아 나초게 야 토림 랍자야 좀어도부터 정원에 차사나 항안수 랍자 용제 야 로숨기 락시장야기 진짜 대셔리 나세 나 디이나 코나조 튀엔 차선아 아니가 나초 락기 군에 차선 간이 러버리 진군에 차선 나나조 다 증림기 나나조 락제기 락기 속으로 봐 디직다 니군에 차선 땅아 나초게 중장기 수리 정서로 봐 나나서 증림기
1: 그래 그런 데 먹고 싫어하셔야 돼요. 그래 룸진에 퇴원제 아니야. 야 둘이 룸진에다 도와리야. 조모도니 도둑이야. 이 그나 저 랍다디 랍다디들 로송기들이야. 양치 로미다 도 나나 저 근데 듣는 거로 염치 지난주 개인체제 리미르베 근데
0: 아 다 디토네 차샤는 안 주지 내 마당은 시슝은 내 차샤나 멍이 됐어 저리
1: 그서부터
0: 그서 됐어 저러 봐 디간이야 안 줄랍 제 양고 주선에 집 됐어 우리 유 카인스는 혼나 주데 로숨 장고로 봐
1: 그래 미들 가주스 퍼부이나
0: 에 미질이야 룹뒤 지서로 봐 대양 안 나츠게 고동 락츠 두고리 다 디 룹뒤 지 진행 안 중은 내 차지 단전 로직 추지리 카인스는 안 주 단도 로숨기 정다 선뜻이야 다 나나 쪽에 룹치기 다 넘버스네리 인데스 사투 체제 딘데스 샤오링 나스로 당고 룹도 당고용 내샤선 랍제나리아 다 다오주지 루루 제제 디야 디게 조 락시 럽제 독스님도 다 디지 중 체제 디고로 봐 디제 다 룹도 지맹원에 차샤나 항아나 주야 켈레 칼야마 군조 다 정다 단제 아 정다 담베 당아나 주게 켈레 당아나서 라제지 디치그로 봐 주미서로 봐 디치도 좀 봐 알라제원에 차선아 다 체크디 쿠란소스게 땅아나 쪽에 저하고 조성다양소체 다 체계문에 차선 랍자게제 아니 소소룹주 제메 다 로비용소체제 근데 게가나 쪽에 다 그래 사티스 체샤리 디디스 봐 지단제나 로지문에 차선아 로숨나로리아 나네 땅 무게야 디 탄데스야 고동락스 다라리
1: 로지 당고
0: 룹디 당고디 게미쇼 안디네 마제제 차자 나나 저거 소수 다스스 로비 사데스 시고르 바
1: 언데스
0: 언데스 시고리
1: 네스 로로
0: 로마 소수 응네 차샤네 레당 정다디 야고 싶지도 랍제나 저거 장바 차샨 다양코 지속이 냠뇨다 긍지텔이야 지요 마르 바라
1: 라
0: 디인디 다 단데 안 주기 다 롬니기 비앗 비단디 체나 다 코나 중네 차샤나 락시 랍제나네 지클고 라 니응네 차샤 지속가 마친 사노 락시 토르다야다 지속이 냠뇨 지글레디 나서 랍자도 중네 다 저 로숨 퇴제 저 딱 하나 저 락시다 다 띵제 하나 저 다 레슈 나네 리 자자사데 나네 이리 인데 저 발 띵도 什麼 탄당한 저기 탄달롬니 지단디 제나 하장 야고 도성기
1: 레스 디노로네 지 길에다 냠레지 길에디 하나 저 랍제야 부글이야 제로 능고 로
0: 우리 좀 다자가 좀 제제다 차장은 저 디치고리 하나 저 룹디 공매 처조유디네 땅 하나 저 룹디 지메기 코나 저 레가 저세 도서 간고 길에 가다 당도네 하나 저 파서 주미 제제 나서 망체지문에 제 길에게 국민의 코나 졸랍잖아 야 용제 졸랍자 담버지고리 아 담버제제 라지다게 딘딘디디 차수나 얼룩되지마 그도 치야 안데스 시고리 차장
1: 그도 남도다지 주미시아제 다지 뒤균도 내념래 요 길에 가장 가주 쓴거 있나
0: 땅아 저 길에 칸 읍줄락스 저리 읍줄락스 땅아 저 다 빈무티고르도스 나 저 냠래 제제 리리 코나 저 그리고 유협능시 졸랍장원에 차장 소정체 아코나서야 바 리슈체 원데스 시오리라
1: 레스 로로
0: 나 로니슈 나로야 당나 저 켄도 르마치숨다 조동락지 당한 줄랍진의 템으로 봐 다템베나 규림 나리아 다디나 냉원에 차선에 같이 죽주 좀 게 랍자 문에 차선 다지 단신 레네가 슈제 다들 레게 문에 차선 하장 그 템부 체제 되어리 다 로마지 당 나동 쉽게 락점지 다수수 자샤 사대 체제 다 단다 수수게 사가이 내리 도서 광고 주제 다 저하게 용보스네 갈라간장게 근데 야오시 좋은데 좀 되게 아리
1: 레슬레 디메베트 도치 기랑에다지 군두르 라 라브 딜리야지 토담다 디지 니르존 집에 규림 나로도 야다지 더리 롱고 서글이야 아니 지 군두야 자샤 서도 지야다 데데 토르 디지 토르야 차로시라 난다와 베차시네 멍우치 니스도 진데라 디네 야 멍우치 치 숨길하지 데단제 니지 탄잠 서글이야 아니 자샤 서도 지야기 남자한테 데 로교기 딘시 니 숨길하지 주나셔라
0: 지리
1: 디네 직수나
0: 지 다디문에 차샤는 거나 추게 다 롬맹문에 차샤나 자샤 서도 난도 유비데 척도 여러 발가나
1: 지
0: 가생원의 차장 수수야 배우의 내리도 조양은 아주 표세상 조양인데 가생원의 차장은 야 청강 조양선데 근데 인도자 당은 중원의 차장 밑 자사사도 나니 간고라도 용 말을 봐 그때나 내가 나서 조 팀장기 또 봐 자기 데스 심즈라 또 조양은 주 당은 주 랍정원의 장 로교 제제 상한 조바 차장 상한 나로게 나서 덮지 또 쓰는데 다 자기 지시 쓴데 제제 또 시제 다 탄다 게라가 공도 손교기 진유실 학잠제 당은 나서 로교 제샤우리라
1: 그래서
0: 또 쓰는 리밍은 제시 리리 다 또 쓰는 리밍은 내가 제시 리리 리 컨저 안 디싱기 던지 캘라가 소야게 가나 소이다 단다 자샤기 따디네기 또 중조 때문에 샤샤나 쪼 당가나 저기 세리 윤조기 튼조 코나츠다 단 님도 챙겨서 저리디 소 코나츠가 레디나데 쇼간 졸랍데 쇼장 안 님도 그냥네 체제 아니 딘시 단다 보도 니슈 작성 지 또 조사리
1: 디 버기야 총지 다 서구 차선에
0: 이렇게 리리 강고 요리요 응나츠 얼린지다 시그즈다 가서 갈 요리
1: 레스 롤로 느닝나 주 시그즈리야 사용기도네 그냥게 로마다 레소비야 드즈나데야 사용기도 유용노리야 로줄 피난도와
0: 리리
1: 직소로나
0: 네세 다 드느니 유능나 주 딩리기 다도 소산요 예베 네 준데 당고 고두 좀 봐 안 남산이나 나나 주 뒤뒤 랍잖아리 랍자 갈학 좀 쇼리 안 저 당도 남산 레 직조 제제 콘조 롬랭게게 나나 주기다 세린데 세제 좀 마화 라서고도 저 척도 저 세제 안 저 다 님 강아지 집에 랍자 차장 어디게 수게 되리 본다 고도 나나 주 되게 차장야 쇼감나 루야 되게 루제 나나 주 예 파크도 고브리 근데 직다 대신문에 차서나 안 저 수수 레게 신년문에 차 나 양은 나 저기서 유무에서 단다 초고 상스지 매벨 디잉은 나 저 레미치 데이 랍잖아 요리 그거 나 그런 게 나문에 자신의 야 뜻을 당은 나 저 미시균자도 좋아 말디 이내래 당은 나 저 강보배 차장 로베 되게 제도와 안디 뜻은 만 당은 나 저야 먼저 레가 신의 되게 직도 제제야 그런 야 뜻을 선배 계지 좀 유덱스 되제 진이 랍참 총동아 안디 뭐라 소소 랍바제제 안 그도 뭐라 소소 로단제 안 내미야 뜻을 당은 저 랍제 오늘 세상 섬도 주로스 되게 식체비 但宋边文的家乡，那俺就志愿对少了，啊啊，俺爹是俺那做秘书，书记，俺那做的呢，拉着呢制度阶级，俺可都是用我说党籍，俺每个月做感应是呢，俺那做给他，忙做一年的，俺那做，但六十年。그나저야세라어미게야수제가나저어님뒤지딱다미게수제
1: 아주
0: 드네마세디도광고마치케치
1: 놈
0: 다제주시다세다도사자미게마케치에미게양은주세용을소리야아도스그나저야세라당고된치야긴은전데게안데들레게디디뚜잉은나저다사야동은야시하장공부지쳐뒤응안중은내샤샤나당은주수수기케주다댐버지전조마지나그나저여봐그나저가나저직도제제세용을수신제그나저세라고된데치야비
1: 레스 로로 다들 기랑기 디지기 레디 소베야다 라브 딜리야로와 기겐기 뿐카디 톱 근데라시 유나
0: 당은 저 기겐원에 차서나 당은 저 촌동지진이 숨지 소스무 요리 다 되게 강공원에 차서나 당은 저 소소 라브 랑기 기겐데 수지리 디지제 당은 저 기겐원에 차서 지단진 강고 투림 라기 현재 양지 단지 엠켈라가 시야가 단다 워킹 안 아주 진짜 대롭진 생에 게 노상랑원에 장은 줄었다 랍제 디르바 롭딘 초기 주전 제제 아니 니도 니슈문에 차샤는 안수 벽의 첩 제제 콘도 뛰는 안수 신장이야 세리 유족이 안 아주게 전돈데 쇼제 다 뛰뛰 제분문에 차샤 하자 야고 소마르베 단다 벽문에 차샤나 자가 토슈 잠리
1: 뛰뛰
0: 코란 디라브링 안 아주게 인장스러 왕국 당마 디라디오디스 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我们的人在做几个月 ti
2: 就是了，那弟弟我们家乡呢，唐多安迪是古迪什么当，那个我们家乡呢，当然呢属于乌镇人家一类的罢了，始终看我们家乡的嘞，他听着上不去特别的三三的凶了，嗯，第一对什么，他唐多我们家乡呢，当然嘞，罗家街林里啊，特别里里那个，罗素地啊，特别自己独家街，一些那个芒果店前脚我们家乡，他全部去投诉三三的，各种方面冲突了，那些，那那来亲戚我们家乡那里，对外讲，我那属于他来里里个。
1: 老师，俺俩，俺俩黑白，但俺俩这个，连的连个强的，什么说，哦哦，但俺爹他妈说嘞，你这是累死，嗯，累死，老了，那这俺俩天天在这个来看俺俩，吃个的多不了，那这些东西说的，这些，那起诉起来给他这个来的个，拉这个罗，第一个老师恰恰提了呀，那真正俺俩忙不脱呀，这些东西属于，
0: 他这些了。
3: 集团草别都市电报组，
4: 将军冷不杀不然白白军。
3: 今天听见顾坎桑，想了集团草别都市电报组，将军冷不杀不然白白军级别七点零千学员，我了听见你。南苏区人们从头轮不杀土地，过么一年，中央超速军机把线上拿。
5: AI 全面研究土壤沙变化查案，现在观看上，我们每头人脑去研究把 AI 这么一，去让你年年准随便来产生多个数。
3: 吉隆铁布汤心，过于不乐趣。中国南苏区人们从端穿戴规矩及出席外宿八点七八堂。中国南苏区人们从端穿戴规矩拉安国强电话堂对内。人间区人们从端穿戴规矩艺术赠送不南苏都做不起。天体人们从端穿戴规矩做不起。人间情侣堂堂长社规矩人们从端穿戴规矩规矩东家干里给客给其中国一南北二位推过仓促情侣。堂长人体激烈系统你给他怎么谈其中国一搞过艺术预备南苏第二就在台湾国内其中所国母级别给人三不系统立的。人间的强巧所，国母级别三年卡中开前，中国各地单位团长三百六月，小白团级免着离江南高官，中国糖娱乐局团点美国书记也成为委员，三级局俄罗斯糖娱乐局杰克芒布局，六二冬季三年别二零好天雄南区高官新寨糖我菜，组军九七节初步入别，送至南国苦心点别啊。各国专业提出给南北京，人间的强巧所，国母级别特别对母音别难说起，国一最难起，立起你日新万岁推动转型运命。我跟你讲，最难起立这天，突然给立这谈，变着给立这儿，别的有土没别，别在特别批给了，而新出在体外，特别人路那边，国一第二奇怪。中国塔蒙亏二十世纪，变着排进去，从此开进是音别问呢。你当革命，你是在俺老中央去，感染各国肃静气节。对东区集团吃我送他，三一年什么他？他怎么与民从所及人气节推崇了，加着出租人我才洗牌鱼。第六推荐唐伯连好铁加南各国，中国糖有了去，推荐美国天气东加的十九十七等问题推崇了，加着你生意吃送牌呢，陆续给推崇去，深度三百多元。国一梦溪电波是初的，人们从端穿戴看，组装七九年， 地位名文别女不断别谈，国一零七七十多位，各自同进确实是应别。各国提，我看起这两年女企科举变着去，第二人不确定，规定东区应不是。中国能说起，让我从端确定规矩，即改权积累我用出席某家谈，就不好怎么行不？

0: ti ho ho ho ti ta men zhou li a lian hao ti jie yu kui sum le qiu yu xi bar jue ne ho ho ho ti yu kui ki nü ju sa ba ta ju ji sa ba so ta qu ren xin ki sa ta tun le le min ne ge ge ki chang chuo su guo mo ji bie sam ni ka zong ke qin ki su xin ti ne du du ta men zhou li yu kui ki nang jin tun gong tun ju le nü ta nga kong zhe wei wu zi so pi ge dan ni ཨེ ཤི ཡ ཆང ཤར ཐ ཡོ རབ ལ ཁ བེ གར ཁུང ཁེ ཅིན ཤི དུ དུ ཨ ལེན ཧོ ཐི ཡུ ཁུ ཁི གེ ཅི ཚོང དུན ཐ གེ ཅི སོ ཅིམ སོ ས བེ ཆེ ནེ ཀྲུང གོ ཐ མོང ཁུ ཨོ རུ སུ ཅེ ཁི པེན ཇོ ཕར གམ ཁི གག ཚ ཁེ ཅིན ཤི དུ དུ ཅེ ཤི རང མེ ཚོང དུན ཚུ དེ ཁུ ཇུ དུན ཆེ བ ཐི གོ ཇུ ས ས པར ཆེ ནེ ནང སོ གི ཐི ཝེ གོ ཡི ནང ཇུ ཐོ ནེ རང གེ གི ཆང ཆོ སོ གོ མ ཅི བེ སམ ནི ཁ ཚོང ཁེ ཅིན ཁི ནུ བ མོ ཐུ ཆི ལ དང དི ge kap ki chi jo ko yi tun jin le xiang di shu wei qi du gen zhi sa ba ku ni qie ji sa ba xia tu bu qie yin bu shi
1: ai tu mi nian zhi tu zhe sa bian wo cha hen ge guan kan sa na ni mi te ji nu ki nian zhi ba ai zhe me yi qi ra ni ni nian zhi xu bie le qian xin du ge shi xian tian hen ge 厦门新疆起天天外所生活在去外面敦促起民能起以往古北国体三若难大我西北起居是你各处北中国给起在外面敦促起三年三头图新疆你三七一不十日接不绝对作物切北新疆镇康起民能起以往古语明为娘出席给他给出咱们身边镇康那米错给庆幸 신장키 키레 십주시지키 케다 균제타 캔디멘제 타동 군종 아라타 신내 튠제 링내 사르트 튠제소 부다 나초 짐드엔 체바타 튜모모 인비 사콩키 케주타 뷰체 상부 짐초기 도굴 치스시도 굴유 계급 친난키 총바타 데모웨 딩초 상부 계급아 톰니 산내 사토도 워체 튜메타 켄게조베 넘바 하장 토부유시 신장 젬캉키 주괴르 튜몽모 인베 케주 덴바타 싱베 탕시주 타괴 타장 군중 나모 수카타 어춘저 수소 신장 장원키 케주 덴베 통솔기 시규랑디 팅접기 젬드 남베 토네 사투 체베 사콩키 냠규 서무 덴바마세 팅접기 지주 냠규 무유 고이 파동키 초난티 이닝 총길기 거추 총숑리 중어시 임바타 파리 수유기 티심타 미도 슈이 차올리 수베 자농기 티심 냠두지니 미심수 수발치 우롱무치 진추 김을 천재 체유공 디젠디 듄토 갸스미도 빈놈타 나모농기 럭송추제 강아미도기 벅송추제소 튠제 럭타 짐바 송줄 하잠 체다지부 샴유비 총바 민요시 티가 총갸발 용외 이왕 구유 공시 겐코와 토신 춘키 치존 치제 원바리 치칠게도 공시 제제 원만 뜬초 그 망불 슈니 치존 치제 로리시 망토 치유 디로 에시야 샤류 규기 총배 人구가 我제 춤을 치발 리뷰 제제 원만 뜬초기 레디르 디니 공시 튠제 치게타 점링토 치총토 규저와유 지주부시 장수이 총법원이니 린준 김우이 갸스미도기 튠제 렙탄신바 묘켄 총샤닝부식시 닌티르콩키 칭아 짐디수 총소 커섭 치발용리 신장키 튠제르 낙주 침부치기유 콩키 튠제 렙탄신바 렁충 헤미인바마세 뷰가하자 야부두 중둘 신장키 킬레타 냠레 띵섭 체디 미티웨 마웨 신장키 장원 상부시도 토뷰시와유 지주부시 신장 정충 티심 신뢰 천재 체유 공시 이재면 착다시배 뷰다점 딕토 미초기 킹싱 미도 슈이 차올리 쇠배 저리기 튠재 숨줄하잠 통교 유바티 땅워 자르타 티심 추 심눈타 랑예제 팔 초외 켜쿠 망불 켜유부시 공시 겐코어디에 유분기 안츠 키용와 창와 차도도 증거 교배 장원 샤다이 매도 쉬이 차올리 쇠배 심농 코날 차샤나가 나가타 차시 소제제 릭숨르 이니 코케 민자웨 고코 광토비유 타딘 조우제제 원망 뜬초기 레디르디니 뷰다 티자야 부체디 치존 탑람 갸칠동드유 新疆去，团结杀空去。

0: ni yumi tsu di ki ki lam yinba shi. Chao wan sheng ki, nga rang lam di lam bion chi be mik yu ni yumi tsu chi du lam yabu song gyu te shi. Nga nindara gowa ting jik gyab de kang tu lam chula chin yu na chay du nyam su che gyu nyen shu bu gi yu. Zho lam zang ma da nyung bu su gyu da chang maya zho gyu la dab di dung gyu zhe cer ma da gun zhum du gen ki lang goro te gara xing ge taro dong tu ba su che gyu ni nga rang ki leng gen che shu di yin shi gyu yu. Longa zhen ji char gyu ju nga ba gu cu be lor. Ningxia yi chong sib ki xiong lam to dam da gyung lam lu gyur ju che gyu di ding sib du dong gyu tam zin che shi re che de lam bun lam lu kyun yong le kyub de dang ma da jim ju meng shi jik che gyang tong me zuk jun la tong jin da to dam da gyung la nang jung chi ba ne. Ta ja zuk jun da da gyung ni ga ra nang jin da din jia de dim shi dian ba yong wa ra gyun do dang yu. Min nam zho gyu de wa da ngui so xia zhui tu ba qi bie mik ce ni chong sib ki xiong lam ting rib jen du gyur we to dam da gyung ki lam bu sar bie cui xip chu la ya ngun gyur sam ji ba ra yong xin yu. Ni dong ni xiu zhe sum lu da wa jung ni ba ra ji jab shu ji Xi Jinping ki guang xi ru duk xim nang gub nub gyu ki gam zui zhu lam sar ba nyam zhun qi ba da jim zhu ki meng xi jik jian nam zhang ke jing ka jik lak lin dar wa ce xi to bu da bu zhe to bu gu ne ping lu mi su zang bu zuk zhun qi ba chu zhe to bu gu ne 白布湾出过业绩出个对不起切的张不得接了家族界的那么严重的女不得人口经济出在拖了东个新年的那有推荐的平路美术长部马道港那几列车永远说组中把年冬站起他们推出了他们前的接着一个出席这个列车腾就给点过这个就是七星月平路美术长部列着组中各东部苏中无尽糖水之 新女马拉布兰这个旧的张西切新别街按住人不行出轨推荐江北点过江北去美巴的人归图不切的平路美术长部马道嘎过呢出道中央切据了他们东中切行月季绝育平路美术长部塔路冷体用下东图的西江长部出兄阿妈霍教呢家族的就被长部的家族人归给住了七不出的艰难的业绩冲了七不你提被列过呢娘这图就应不是
1: 金主尼听了冲击了给拆子的不是拆子下东突破银呢冲击了西内军战啊空白用途熊安库萨里基熊是车尼基将他们金主查街各在熊级银别金熊牛主将他们提名了娘们这牛主义的娘们这催得推上苏列巴的我们把这些银呢罗曼都我们说下东突破去熊安错别等于给军列奥运张耀东起毕竟土列别街毕竟给骚傲将他们冷体蹲的
0: 铁杆的金主接着也突击预备举不能了对不对准头金雄牛主义冷地去安住金雄出租几个连蓝扩工准局的呀吞宁开启不点越级绝育明儿的让业绩出队冷数金主朝外中西做我准出不在的也就过不去他们来给我的牛主义熊冷了冷过了下东突别冷在极力吃你手怎么行吧牛主义将他们给连你的冷在极力吃我来给予重庆能够的出租几个连蓝的
1: 重庆的邱作素邱作义能下东突破沿用的重庆的做法了邱作素能立突破阶级沿用的经营松七九金主扩工的沿南都宁静能坚贞突破的他国的结构了宁义能坚贞突破过了是比重庆的做法了宁松能坚贞突破阶级过了是比经营松牛之所镇扩工共有的准心月直接说起习近平起中国金主结构多间共有的准心月经
0: 怎么的地址的推入的地址就没对他用切套过了是比金主娘来了规定东西的学的让我空白了点点怎么的了国格三百块钱就引起电脑有你都你说这样的论据都让业的科主王家准备主机卡拉姆汤布的三亚呢不了给帕拉平均中文切别卡拉姆汤布立足点别啊下东突破的那我看写送外界大家卡拉姆提的
1: 남주련장사고르르팅직례사고르르팅니파라만도당유고이스주테르데네하이코다산야데네니기냠도흉륜겹데어시아다시디자주치묘크라케바다유럽다어시아지두치베기지커주소쯤차게준신유海南省警警察警察厅盲具科追熊列康기人不니베德西巴邓江키 科主王家三百几百了，陆东七百四十几片子也托不住。一个不勤劳的科主公司，卡拉姆查杰古镇军机没把了，历史东局了，加标的。业绩卡拉姆的追溯监侦起子，电报案破局了，规定动物。冷路南北过一上家庭，空白的片子我们是局了不接，切的。
0: Hainan Rangwe Nyozong Chukye Yeji Khadru Dine Zogchun La Dekyo Nuiden Chakyo Re Jejyo Yu. Chongzib Ki Xiongnam Todam Da Gyong Chiba Ne Tepchoo Ki Gengzin Zulam Zogchun Chiba Parida Chongye Da Chongye Re Jidu Chiba Mangki Chuba Ra Penpa Tokba Ne Yegab Da Yegab Jidu Ki Nyamle Nyamge Para. Longa Zin Ki Char Goy Juyong Aba Go Chuba Loro Rangye Ki Jimjui Mengshi Jigui Ki Chukdu Penche Sami Jiba Ra Chiru Donga Da Tingrab Jin Ki Chukdu Jimjui Kinti Mala Tuku Changdu Dangde 부재토베 공비다 추재토베 딘자라 대교를 뉴된 체신유 계급 공비다 교주 우렌 공비 탑주다 착구시 시장 전러이 롱아진지 철교 중업에링 대립진지 척도 짐주 긴지 말라 퇴구 창도 동교대 차적 커섭다 제다 된도 부재 토르동지에다 짐주 긴진기 접시 렉동다 딘자지 딤시 체동 뉴줌냠지 공비 습도 동교제라 꾸디 동교제 계지정신탕 계용정신기 척두짐주 디베 총기를 조준체대 차제협제다 샤동톱제 계지념지 추제제 토로동규레지주유
2: 디글레 쿠니에 비웨니츠 응시슈뉴 투친 차외참디 중공중앙기 기계부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모위기 주시 시진핑기 중구슈뉴 응시싱다탕 듀럽사르베슈뉴 동리차가톱겐기 투밀 칠린징나와탕 게요 미리 카기 슈누처 튀치니아 딤지 슈비탄지 토그리 스무주나도 시진핑기 티네나 키즈 당기 응악주 로리아 덴포니니 첸제 사르트탕 총십 탈기 지초 셉슈 게송 터송소 시림기 탑조 탕보 자와 초싱 무이주 겐쿠르기 삼베토니 규민 랑츠 료잠디 듀럽사베 중구 슈뉴 로법 랑베탕 비부이야 준기 님조 상봉의 지퀘도 시진핑키 탈로니 롱아 첸기 찰고 지용의 비 구초로 인비 슈누츠 체제 적배 뒤탄 딱딱히유 키즈 폭삼 첸부장부터 비부이야 준체디 갸체 슈누츠 게르기 튜니티 게크 피게기 니법 시뷰나 냠지 체교 치듄탕 랑스 레니엘리아 시초디 총제 사브 균체 메바뚜니 강람 사베토 랑츠 톱쇼 기스 비규 라와유 지 니듄나두 중국 수뉴 응시 신다탕 휴럽사르베 수뉴 동네 차가주베 미유니 첩시 야튼탕 군주 여저 리기 응세 퇴부퓨와 제기 퓨주 수뉴 배천대부탕 콘조 신다 차치 임바시 니차 당기 촉진접게버 초추 차가토베 수뉴 튀미 주초기 지게프주 시진핑리야 친이징니 시림도 자와초디 리기 뷰주탕 용처 녜신 시비탕 롱아젠기 차르고 지용어 바 체지 주규탕 튀럽살베 강람토 약부규규 최심 천바체유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텐진탕 장시인 니자라 카소소로 롱아젠 중업아 고야부주 규고르기 치료인 선규로 용라 손도 쳐봤다. 산에 되게 롱아젠 중업아 이 자꾸 전해라 미디 롱아젠 중업아 이 링기 부두 공비라 구디동외 미제 쏘보다 랭겐 캐진 균용내 모르체유. 롱아젠 중업아 이 두금니 텐진기 시제찬의 지도링로 등급전기 총기를 침부 죽준체비에 각제 투점시 텐진기 부제 토외 공비다 전제사두 교주 고지소 격공 첨부 추글 미디 십제 믹스에 카 니슈 쟁아 꾸지 제바다 격공 이내 대립 전기 되네 말라 종류로 죽준다 롭소다 전제 시대 민의 지역이 공비라 시직도 꾸디 동왔다 주제 도배 지조 고이 야지르 동화 소기 랭겐 조부 꾸지 제대 예급 공비기 내부 시부로 샴디 슈베 추라 체지 서버 되신유 텐진 총결의 기총지 장종키 롱아전기 철교 중업아 이링 만주 지적 수지 시진핑키 天津기 레듀라 나외 낙주 일라 덴보롱니데 징진지 튠주루 콩베라 꾸디 동교테 탑주기 니지 케진도 제데 덴보다 이야르게 묘제다 레추 뷰제다 창보르제 직라 직딘 야부체데 문진의 죽테 방아르 침뷰 뒹규다 돕쇼 직뒤다 펜제 토베테라 로자 덴뷰 야르게 주는 체데 天津기 차샤카 콩베 조베 나바사르바 사미제바라 뒤규 인시 주유
2: 디글레 코네 비웨니츠 니차사괴바 기컵 작람 초분니 시도 중원 유고 외 남한진 기 치규고 쿠공치 유고 망핀 셉슈 체답 사브카지 뒤니 유고 외 저규 응알외 덥디르 당와탕 바세 인공자유 체답 사브디다기 통마 제주 키보즈부탕 바스 뇨외 시교 부르도 템바체도 티아다왕아베치 준니니 치숨주소 진인판 작람 진니숨레워 초기 준니니 Jianglam yu gor gi qi dian kui gi, gor nga tang gor su ji tang gar gu tang, gor ngab ju ngi ji tang gor su gu, gor ngab ge jur gu jie, rin bu sum gi chan yang zin xiu zhi gu yin bu tang. Pi ju kip gong ti, qi dian kui gi zhom dian du dian bie, yu gor qi dian mi kor gi tuan zai chang ma kip gu yin xing. Ti zong gi rin gong gi yu gor qi dian mi kor gi tuan zai nyu gu, tie gar ngui mar gi cip qi tup gi yu bu xin.
0: Di ge le gu ne bi bi ni zu, nian xia gong ge si ji jip kang, sen ju ru xiong le kang ki, 龙阿前中阿边吃过国醋边决定作为生酒的用料程度日本的人不错行中国农西局及这有根口边农西局必须控制了各地局部东局国的及这有内区我就拿有中国农西局局长陈振林起龙阿前局西边人让业及长当恩达了让点村镇突破七八的龙镇松嘎的农西里的军界没把人不如穷的农西小区听你
3: 협재체수기시제지배협수체식도교류요지응어주나유龙阿前中阿边人，农西地震起，不再拖不得，偏在清标国内，阶급的密码了，相对学校，我这边硬是推动东局运行。我怎么呢？西多的，我怎么呢？他局，我怎么呢？车局，我怎么呢？托孙姐姐，这大西部的密的学校呢？人尼瓦的出路中那边亏的，今朝起凶了么？阿么说，人家七百三公所，都是才能接受切入动物的。
2: 我们就认得东北北的西林都贴个了列表了各地东局市。这个列库内被问你去，平路秘书长部恰巧列着的，自裁三千套，才你去给你，我说两块小东头鱼。天呐，平路秘书长部秘书长部给我，什么你去这边唱么专心又不行。 基础套给兰科卡汤部什么时候电表我给不他锻炼？平路秘书长部制裁三千，我说交错右边。从明明话是，我是你兰科国的提个利润。从明阿家卢拉金，听俺三部下江穷穷人，他爹三部三边行车切入去右不堂，通给杨体外杨素钱多解决多。
4: 三百三百三百左右，行车密西仓啊，加几月不同？人车密，我比较去确定，努先车月经。三百五，出行小东头月别，拖在密，古茶松头前月。平路秘书长不错别，广西平路秘书长不组军参与公司，组军五千元米洋钱。自裁三千里啊，让块小东头进。平路秘书长个秘书长不给外，三百你去这边唱么专心把村个月不同？秘书长个穷人眼给出行小东里啊，小跟特别过跟唱么没不顺眼，到古板出行小东头叫门西点不点月解决度。
2: 平路秘书长部呢，农局给赶车追来三百公斤劣质食堂，今朝给刻到请公牛组军前边村大人先给劣质食堂，中国三百五年村给张部堂，加错了小东头边秘书长部全部堂不听应。 也同人民生意率到一半，平路秘书长部我说中国出不通，他来到古板，冷天用事出现山东突破车子有不行。平路秘书长部操办，来这套单部部长何军会议，工作急忙，巧用呢，出面用这车的车给他，他同杨金用这趟，杨金车的说，用这车的列段比呢，平路秘书长部听呢，他来土嘎达军出面出现山东突破，给人车个银线送到。
5: 三个那么错，想不啷个来工地这所前边，康庄的兄弟前边，七只里三里，每个月搞了半套，螳螂边这边买了不大的，手里了点呢，你把它偏多给，农具吃的些螳螂吧，定金出借给过了够呗，冷水等雨天的三罗呢。嗯，同中国的是蛮工资，若不是嗯，小孩俺不是那阿东结婚队里，正在比赛了，亲戚部队是蛮也包了个米，正在地瓜送的的，同女月子。 几落个车子热气，车队能把这几年的都车子是带劲的，对吧？第一个了呀，哦，当然轻松啊，俺们是轻盈啊，什么什么，什么兄弟，轻轻松。人家他们说，古不等车间人，我螳螂不进，地嘛设备，他那盆种密码敏感，给吃了六台不行。那他都做了几年，几落把了不得，CT、核磁、破析了，所谓几。
6: 소리기지 빨링 주고 손들이 배주단제 내 봐야 빠르게 되더래. 대암라 미국 연결 니소. 뭐다디. 디직 침부시 김미시. 아다디 몰라 그다. 몰라 양 먹기. 돈 주제. 몰라 고랑 차가 좀 생겨래. 보면은 충분해. 제 선부 사무치 유일해. 나 배셔잖아. 그 뒤 발라 군들이야. 내가 자녀 망고 열을. 안 내면 대비 제수 겐고라 용신 겨러라 제 내 지래를.
3: 아니 모란다 로 잡아 잡아 용한 아니 디사지리 아마 디 녜녜부 디네 띠지 과시게

0: ཐབ་རི དང ཅན་ཅུ
1: པེ་རི དང མ্যামལེ
2: ཅི་དི དང ཁོང་པེ
3: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4: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5: སང་ལི་གི གུང་ཁམ་སང ཤ্যামལེ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ཤི་བེལ་ཅན ཤུགུ་ཡིན ཐེང་དི་ལེ་ཅན་གི ནང་ཐུན་ཅོ་ནི
6: longa chen chuang be chergu zane gi ngan chu lu gyu rang xin ki ku gap jun xin yue ji be gor tha
5: chi ge gi za ro min sum gi ge yi ta zhe wa yu be le wang gor lu lin che bi gor
6: zhu gu tan si ben ki la tan zhe ne tu mu tuo cha lu ta tu mu tuo pian bu tuo be nu ju ma la de be gor
5: nga ran ne mu tu ba zhe tan zhong gun za zhe le lu xie dong ju que sim dian du qing song xi bi gor
6: FDK 중국 총재 친미 냠레기 고급 사바 리구 첨부치베 고로
5: 가괴자제 매비시비 탄니에티 정부위 기지 총대응외마 뜬초기 링마위 주시른 유위 꼴소인
6: 샴러 틴디리 챙기낭 튼십처럼 세죠
5: 하사스디엔 킬레 차바르 기지급 좀지바 코르모 바이에프위 사르괴비 체드윈젠디 탄리능급 다루니 중국의 롱아첸 지영업이 차르괴용 고수비로 인신 차르괴 티미유니 니도니 서주로니 니도 숨줄을 팔아 중국 변조로 피기 당아 천재사르드 망초릭동 장도 초규로 지초 응겐송소라 믹스에 땡기 제규디시 중국 예용 소진이니 중국 피기에 다 저와 유범만세 안주 참아탄얀 저와 유지시 유버시 코르모바예 후이 하자스 땡츠유비 이샤 의미 기급 기문이 주나 중국 예용 소진이 기토 천잠 중위 최주카르 튜니 케진 딘유 칸리시나 중국 닝안즈 로드 케진기 체시 임비 리지타 공기 니도니 서주르 시슝기 레드니 슈나 탈르 피게 경원바 믹세조 벤조르 갸제 시창안네 갸징나 바르 파르와 치버타 퇴응을 레드인 최도 좀제 텔레리브 존린 후르다 제주시 믹세인디 제리단 튜라 록더양 튜비 중국 믹세디 응은규르 통미 임비 이치 유지 시유버신 코르모 바예프이 니시콘 하자스딘기 킬레 차바르토 좀이비네 변조로 협공수 중국 피기에게 존내티 용유로 팔아왔네 뷰제 토와타 균두 팔아위 팔아 균도 조신 유라 중국 천재 사르두기 긴칸 말라 야부신 조신 유 하사스 디엔소 예샤 의미 기급 기능에 주나 고급 딜레 중국 소레타 체리 롭스소 협공망 뷰 라제 냠레기 고급 체로 침바 천 유지타 공기 니도니 생으로 중국 변조로 야쟁아 파르니 년지 첨봉을 유 중국 피기에 사바탄 리비 초수 야르즈 기바다르 피위 순슈응을 유 뷰사르 튼기 뉴슈 피기에 땜부침바타 전제 사르두기 총제 유르드사와 미드업 징뉴타 경외 면제 추미 체두 전제소 심주 사르비 꾀주 점링 듄제도 리피유 중국 뷰제 토의 피기에 군디 동화타 추제 토의 치주 고의 갸지르 동주 균형 체네 랑외 피기에 당화마세 점리라야 디기 준 유지신도 코르모 바예프이 중국 단예시아 의미 기급화르기 냠레라 도구르 유니 체규 공기 중국 롱아젠 지형업이 차르구 자니기 유럽 단예시아 감스 치미 변조로 피기타 락제 초규런 귀슈 침부는규 리지타 공기 중국 개난기 변조로 피기기 뷰세 토르동 유르미니 타고르 기급 단 냠레 띵섭 체규로 시신 유지신토 공기 타제 중국 니니 예시아 의미 스규기 변조로 로드 케진기 체시도 교화타 뷰제토위 규지 람지 냠준기 초니뷰 변조로 총된 종호타 편준 지투 미주리 네베리 냠레제라 파르동 사브드 유지시 유버신 코르모 바이프이 롱아젠 지형업이 차르고 유자네리에 난조로 루규정신기 구급톱유시 하사스딘 단 중국 냠레기 하사스딘기 변조르기 좁지 초규르 짐부르라 잠디톱네 퉁고르 덴베 변조르네 락제기 규치타 셰프슈 치튠치비 변조르 규규 지지타 공기 롱아젠 지형업이 차르고 유자네나 주리 딘자기 내드윤러 투구르치 구유지 듬바티 하사스딘기 문의 주는 튜니 캐진 딘유

최근 노상키 접촌 대야 나르기 큰미 휴변나 진리 창초 나덴바타 진리 로초 직덴바 인신 개큰미 돔저르 나탕 지중타 나콩사제 갸균솔라 개발 지양미진 투리시 송웨치 로초 직덴키 개보 샤크슈누기시 냠그토 송와타 방미시 의신 냠타토 풍와타 라소감신

0: 알라소 제세죠 안에 탱을 체지 옆타 매각기 르체지 지리게 제세초리야 강상 샤제 담지슈나 라지 에요
1: 제송키라 된다 카르유네 수난다
0: 러러스

0: 장소 집을 쳐.
1: 라할라즈바 나마자라가 베사갈라 망원바갈라 마 부중거제 뒤로 베바갈라 마 오든 지시이나
0: 장소 집을 쳐. 라할라즈바 나마이바 따뚜가 뛰니가 장아 에마가 순다가 나마 차소고 집을 쳐. 고초가 칠세강강바가 나마 룰라가 눈치가 따안배가 나마 따지갈라 마 루이가 집바가 시입바가 나마가 채. 지지도
2: 루비 지치노브나.
0: 차소 쳐불라. 다른 놈 뿌리든 쏘아쥐.
1: 차소 안에 밀로 아들니. 너 부친 제제 봐. 파래 잡.
0: 밀로 아들. 겸내 척추 차소 쳐불라. 두겐 강지체란 지리로 이제 제 손도 주슈 두바이 남.
1: 란뜨다. 퍼기니 상보도 왜 주수지 뭐인배.
0: 七十三亩银砖了么？七十六百把结账，长松阿拉，你没七零穷玩的。七十三亩银砖了么？他去那长松这边阿拉，七十三亩银砖了么？这边特别难受。
1: 用个嘛的？用个嘛的？东山的这江不赢呐？他们对团出不打。
0: 啊哈哈！这我认哇！我是因为我们七十三亩银砖了么，对不客来。 이내 나도 장초 출게 노부 상불라 방시 진기 경을 파마자 세상 주주대배 깨부지 세상에 지세세무 유주람 계세 노상 주모 피지 유
1: 계세 노상
0: 나오
1: 렌주도 렌주도 노부 동유 샤바디 뉴진 지세리나 가 투그르다
0: 다 쳇노 노부 동유 샤바
1: 랑글 라바 케베 노부디 통유샤바르다
0: 아 치치 여기 와서 장소 집을 가라 지세세무 유주라모 들어나

0: 계세 노사죠. 돈된 건데 저도 대배 보무지리 개분율도 제고 있은 게.
1: 등동아이 밀라서트 티리 답도 쳐봐 시두가 내지죠
0: 러유
1: 티란 게 콩야 대대슈시
0: 가시슈 집주라고
2: 勒索, 勒索
0: 계세죠.
3: 계세죠.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Get along, dear. Come get shoot your lens here. Johnson, check your phone.

0: 这些个这些破译没得作业慢三大马都要准备慢卡几个破案六个的话这破译没得作业慢的两者是慢将我的这些些些那些些六么中啊些看起不起来的意思人人家公德跟那个学霸的真正的当然去真的同为他为什么这个你这这个进行把通第二年了当别人家好怎么是有些因为要开始按出了到马来把年的破度 在参考公德村的大些学古三些呢第二日你有些可是前两前面破八公旅行学籍可得期末堂用呢堂课节碰着张些那种用完了我来日本参考的村里到古巴通可得直接抗议没法期末张些那瓦堂用了强通瓦堂飘零头外谁的书记 他飘零在那个区域的下课的日课得出通年三十八个技师期末那晚也呢准备以人他参考的送年到故事第二呢雷锋时刻是个人他的期末了就多操切兄弟卓学了那在天呢日本青年参考的送年到故事
1: 공이체와가스이나 하나는 전부 다 인지를 된다고 유리 소통이야 인지만지 소속 나세네 로춘디네 내춘디네 주요세시 내대 아니 니바 참으로야 제 동료야 아니 개체 모여 돼서
0: 오늘 전에 제가라기 송바다 종아디가 나출루볼은 내가 챔보여제 된차디 당한지 토강토를 전에 세바 분다 초이나 다카두이나요 쳇장모당 다소수요가 비모당 치대초 대초 쳇마주 아 저송제대 하장 그 챔본도 대초 쳇차베가 질러 되는가지 자동기 쇼네 뇽조 세국근도 담보이나 당한초 샤사제를 가보여제 대인도 다소차기 나온초마자와통 샤이리탕 다천어 네베 센제기세 냐리데초 대진 텐체인디종우제지에 뇽잔시 사고근도 라오쇼나 청쵸바탕 건칭아모 통머종 센체당 센커양 뇽종통고근도 서도라 다천제시고마지 예나용 다카란 뒤체토가 서도데초 준장 뇽뇽사나 야보요시 这大地呢，俺去天津给两千地个南边，嗯，都对咱们些些。现在要听见了，可是大理部没得个抢占原呢，吃了个面包了，点就得下家给吃不吃。你那天津那个两千呢，俺去木头去，到车子头呢，那把南边去，再学听了多呢，结果被掐死。给了那干么些他能就明白，那么去天津那个两千呢，木头生意呢，我告诉你。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中央
2: 中央
3: 中国共产党的领导他人们。

아리 상클란지 통디 린참스 츠르 린참디 년전바 던더도지 등 증초자이므 린참디 소원증간크로와 도트르이므 아리 상클란지 슈니 마토더 랑리 리콘즈 린참아젠 떡라 산호농

대주고 남바 디난 참드는 아치 지밥 삼비 돈줍 지울랑위 기친 나르모 시베지 지간에 주게레 진디 지츠 좀 큰 건 화했던 지등 좀 큰 삼비 돈줍레레

레이징 로포남바 데나 프린조노바 암 퍼름반다 므닝던즈와 터출시에트 간다우고세나 프린조노가 퍼름바 총총 므닝던즈나 링섭샤제멜데 데비 르비미라 퍼닐 동점메징 터출시에비 고름다뜨가 세나 템브릉이조 영가친데 돈선 더보인지나 데빙은 무게대귀 퍼름바 므닝던즈나 셈네데팝귀 빨리 므라 퍼닐 헤친샤제메브르 델윙은 무게대쯤 무대쯤시나 무게처절에 대등이 근들 대비 푸른바 무게처등 냠다 심듬스라 던슨니바 남성 무게트귀 그때 무게대비시 등 하진 무게라 접속능나 처증마 차치 무게트귀바 등 무게트고니 갑디 무를 대버 고르줄시디 처거 무게처거 생유강이 부진다 정서트바이나 다들 푸른바 무능던즈라한다 터줄이 더하시리 던슨 선바 마점 멘주실귀 게데 므티피지 다롱영 므므르데와 땅 타나므글라 나차똥싱 므크 올므 초발라즈과가 니츠르요나 람성 므그늘 생크터 송이 첼리 멘바데테니데 땅이 멘주실귀발리 랑거 멘똥 므롱세르 카쿠이즈가 영 므메바 럭비지세스로 노르답게 남근 소이 툴라 펀바 므그능 던즈르비 니츠르플 다롱 존니 부 젠타 근무식 므그능 따 츠나 람성 럭비 므그 펀니 똥제 메퍼르 셰프티 니츠라즈그니 대총과 지특실규발이 돈득 총총을 냠이 면주의 디출정부 난딩이나 시선 율파티 살랍시르 레임자청 제비의 생각으로 보낸지 되는 것에 전다 남바 총년을 마시 잘송 레천디 좀득바 등 현룬바 루마시압 등 좀증겐 크라도 들인 레천가 지치 용콩을 얼리리 콩인 등지미 로영 제모 이제 그 등도 내용 아랑 소영 지는 제리 용 자히브 될

0: 도담 게 참바 제네리 미마 인도베 제네리 디게 미유 카레스디 참바타 응어버데 보라 송갱게 미디야 파 지르셔야 되리 다 딘데지 나예 디응원에 차샤스노 단당 안주 락다르 침베 팀루 나로리아 땡큐 에게 아 된다는데 지르샤 제자 안주 제라지 니스나 미시엘이야 파 지디에 디응원에 차샤스노 기랑 권주 상부유 바 딘데지 승규유 바 마세 돈도 팀딩 기획에 웬게지르샤 제산 디군에 차샤스는 기랑게 인지 민지 바 섭선한 군도라 미행게 고보 더기르 집에게 삼르드데 켄 차나야미도 생기랭게 팅디엘이젠 순삼다 가시기 남발행기기 모두도 중앙롱친년지 지열외고 베케트람기리 전신다 하남세로나 랭게 슈덴자고
1: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유바틀라 기부 담바시스르 기부탐바탐니미남키초외출키자주키저친더불쿄르기기부탐바탐니지치라로바양기부탐바남니심상라상섬갈기부탐바남니흉창신텀지수기부탐바남니노주치신미경신안저인탐기미비상부등계기미피바남장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조신기부탐바라미피대네담배주성경원이중국의인도기시대인이
2: 미카리스나 롭종 갈레치라 레그 최교양 갈레치스르 양가지 소와카시치외 미지야 인구매진 미유디레 초민도세 소시
3: 키기 닌게지세라 그 숨결의 매장 까마리 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회
2: 기라 류식싱아 슈비급리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체 갸탄 13규 뉴슈 수구기시
3: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내미 이너양 기란의 제라 갸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세기 체로급유
2: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는 가치 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유유
3: 계람이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여지지 계란 기수부 가래 침부지유
2: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체비에는 야고 믿어갈
3: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유자 가초식이고 미비유나 레닉 처지유 이는 양 복등은교로 용화지 보라 능구 능구지
2: 김유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디에 초부유배 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선포내배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기초

다 니만 함유자 롱비트 선생도차 추구차니 오동이야 무부르주로 능미스 콘소통비치 강우쇼지 칠로비급소 니만 함유 능미 개별 학반의 주디 로쇼아 랑게 도시의 신부수부터 디가르 사간 시중나 총야부 용의지 지시엡시 테살레베지 개별 삼루시벌 당해 나주 지린샹도 로주 최단 추구 강도 유나 대가르니 김제지 셰브시 니도주로로 콘줄라리 하지니 샹도로니 시체주 심다제 다제 대가르 시차니 로주주 주비 유브시 니도주시로로 제베 로시 사사 총총 제베응이타 니만 함이 능미 된병의 고치 니스자고 다 초동 당티 샹시슝기 카드니 토수니니 계 강바시 유브시 데네 토수 담보로 사강 수바다 토수 니바르 능미 되사치 Deda Khonzoro Rangyi La Wangwe Kimzang Si Chungwa Shie. Songba, Gyeba Sambutang Gup Kewa, Chua Rimxin Lek Su Ching Si, Nidong Chobje Lue Tawa Chubara Yelam Sum Si Gu Lam Yu Ye Bianba Nien, Thari Pagi Dongbyu Gyerun Leja Liangwa Chubwa Tang, Shiar Kangli Pulam Nguan So Chungwa Chu. Lam Ti Chun Simbe Chi, Jilin Xiang Gi Yumi Su, Zaji Jujia Gyeba Ar Kien Nien, Oro Mi Gui Para, Langkor Ki Gendri Chi Chubwa Tang. Yugo wa cho le gyub lungge chi mi gyub par langgur tegar chungzor dong chok pa. Chugu cho labzha chugub rige thambi simche chi kudu mi. Lamsin kebi kugub di tamzin chi e xin. Nyedo ni se nyi loro kong ki sagan gya chi ru dang ni tosu nyi ne ti tosu sumdin tu gyuwa shi. Tabzang chi ru dang hui kala sudi zamba lero pinzu changka te do ki simche mi batang. Tosu nyi batang sumba jugan su ni. 판조 총무 지게 유고와라 샤드기 튕균 준유 카와 까부 시비 응원제 롱부양 미초비 사가 충주티 다제 서동타 샤드 니가 유비 수주카 충제 시도 주르유 폴람토 랑고 샤동 토베지 게고 담히 유고토 용케 티웨 망보 예람 숨시 구주 롱동기 처럼 사수타 진이 향기 롱동기 라센 나셀라 따워 용하타 윤종라 대지 kawa kaburu jebyu sube kala ki chowar tawa yungu yu. Niman hamiyu chukhan tohtam ki gen kurshin, kongki namsha junto kangpa tsangmanra zangzha yabu chigi yu. Jilin shantu kongzhi soru rani ki kimdu lebe chona yungwa chie gui shi, kongki takdu shugi yu bashi. Nyedo nisa shi loru bianba chong jilin shanki chongsi dake ki namzha mabu ladar jebati, zesun ki mangsui nesan churgui ta yugo uwe chocham kasa chuchun. Jadi Cholam Gyugi Yugur Bionze Lenin Laso Yebiyo Kawa Gabuni Sishu Teda Le Pemba Topgen Tu Gyula Tena Shugen Yangcha Yu. Kongi Niti Wo Xiang Gimi Tewe Mangwe Zagang Tang Zhengang Zungne Yugur Leri La Xue Yubashi. Sanda Yabu Chebe Kang La Tugu Yabu Tinja Shidang Gup Kesong Ngaran La Lungda Tinja Gyugri Samsang Majung Si Yebiyo Xiebashi. Sanglinge, Xiamla ya Pyeongchong Bo Chong ki Kambi Mido la Dinhe Piyye la Ramdi Jebe Gorshi Sero Na. Niwa lo xie shin, Bo Chong ki Mido la Dawe Tuechen ki Sujun Namba Kwanma Minbar Kambi Mido Chamjur To Jie Di Kambi Mido Tuechen Ti Kui Yong ki Piyye Ta 총공기 변조라 군대 동회 초대 정식이 레디 시도 되진 리네 유고르 냠제다 튜레 림보로 멍주 보바르치기 테 네미 슝딘키 컴퓨미도기 전조라 딘헤 총세 초용네 타게 용와라 군대 도회 람디수 줄디 제감 제부터 튜레 타로와 만조 디기 지기 비세 토의 피게기 나바시 되유버시 당보 리네 유고르기 챨람 사바 Bo Chong Rinne Tha Yugur Chugi Chujang Tunchuk Toche. Talo Bo Chong Ki Yugur Balin Ki Gato Kweba Tha Ruyang Tietong Rangju Tseri Khyabde Tha Shingrab Soke Kende Chigo Ka Nishu Tsenga Bienhe. Yugur Wa Jushu Di Medo La Tawa Tha Bar Khyaba Tsam Minpar Yinshu Nambi Rinne Nyamlin La Gyuru Yueji Sheba Shi. Lo Tunchuk Tunchum La Lepe Liu Dong Min Lo Nishu Yirin Beo La Tengna Yong Yong Shin. Tatin Boor Yongwa Ti Rinne Yugur Ki Chego Piusong Sobu Yubi Dutong Yugur Ni Ninsum Ki Yugur Tu Gyuwa Shi. Tatin Boor Lim Ni Chigi Nyamgyur Nyong Tuba Mansi Yusu Rinne Kiang Nyong Rui Tubi Ngonji Kachendu Miba Shi Tukji Shiba Shi.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办公，票给龙庭信。给他那按照那三百来突击些学，我那按照提领给那三卡给我的学区银。提案就是出版那短不怕啦，第一个给寄居给一个私团那三东西他，就是短不那给不怕啦。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이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이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이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이요. 추즈 조송에 주십시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이요. 추즈 주십시에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이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기 이기 시드윈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

0: 동 투바 개용기 총계를 쪼보러 추주 숨낭 립 투바 제기 개용기 직니 숨 치규 짐주 코르곤다 개난도 인직낭 긴진 투바다 타고르 계급라 닌니나 긴진 투바 콜라시뷰 총계를 쪼보러 닌 숨낭 긴진 투바 제기 콜라시뷰 직니 숨 뉴지 속짐 코르곤 경유로 준신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중규 짐주 계급 돕진 경유로 준신유진 점린다 지지다 트럽드 지뒤 제규 모두 타종 체토 콜라시뷰 짐주 냠래라 꾸디 동교로 슈데 장외 공비라 되네 점린라 고급 서버 코드인 제규 인시 되나유 니동니 슈쟁아 르론주도 장계기 커주 왕자 뒤에 주기 칼럼 탕부데 사야네 불럭기 파라 편준 조웅 집에 칼럼 탕부 리툽 데뱅아 샤동 토바다 나와카시에 송외지 다자 칼럼 테레 넘주 렌장 사고르르 팅 직네 사고르르 팅 니파라 만도 당유 고이스주 테르 되네 하이코다 산야 되네 니기 냠도 흉눈 겹데 아시아다 시디자주 치묘크라 케바다 유럽다 아시아 지두 집에 계지 커주 속짐 자제 준신유 하이난 싱진 짐주 긴진 팅 망주 커주 흉례 강기 림부니베 득시바 등장키 커주 왕자 사메제브라 흑동 집에 스주기 편제 토바규 계급 진앙기 커주 공시 칼럼 차계 구지 균제 메바라 릭수 동교로 잡교다 계지 칼람기 주소 견진 치제 덴병안 파교로 구디동와 럼루 남배고 예상제대 공백이 편제 응수 교로바지 체대 하이난 장무 유종 초기에 계지 커주디네 족준라 대교 뉴덴 체교를 지주유 총습기 흉남 토담 다경 치반에 텁주기 긍진 주람 족준 치배 파르다 총계다 총계를 지뒤 치배 멍기 초바라 편바독바네 계급도 계급 지뒤기 냠례 냠제 파라 롱아젠지 차르고 주영아바 고초벨로 랑게기 짐주 멍시 지구기 촉두 편제 사미제브라 체로 동하다 팅럽젠지 촉두 짐주 긴지 말라 퇴고 창도 당대 뷰제 토베 공베다 추제 토베 된자라 대교로 뉴된 체신유 계급 공베다 교주 우렌 공베 텁주다 차구 시시장 陈乐义 롱아젠지 차르고 주영아베링 팅럽젠지 촉두 짐주 긴지 말라 퇴고 창도 동교대 차적 커섭다 제다 된동 규제 토르동지에다 짐주진진기 춥실렉동다 된자기 딤시 체동 뉴죽냠제 콩비 습도 동주제라 꾸디 동주지 계지정진탄 계용정신기 촉두 짐주 디베 총계의 족준체대 차제 협제다 샤동톱제 계지냠제 추제제 토르동주를 해제주유
1: 디글레 쿠니에 비외니츠 응시 슈뉴 투친 차외 참디 중공중앙기 기계부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모위기 주시 시진핑키 중국 슈뉴 응시 싱다탕 튜럽사르베 슈뉴 동리 차가톱겐기 튜밀 칠린징나와탕 계용미리카기 슈누철 튜치니아 딤지 슈비탄지 토그리스무주나두 시진핑기 치네나 기주 당기 응악주 롤리아 댐포니니 첸제사르뚜탕 총십탈기 지초섭슈 계송 터송소 시림기 탑조탕보 자와초싱 무이주 겐쿨기 삼베토니에 규민랑주 료잠디 듀럽사베 중군슈뉴 로법랑베탕 비부이야준기 님조상봉의유 지회도 시진핑키 탈로니 롱아첸기 찰구 지용업에 구초로인비에 슈누츠 체제적배 듀탄 딱딱히유 계주 폭삼 침부장부터 비부이야준 체디 갸치 슈누츠 게르기 튜니티 계급피계기 니법시뷰나 냠지 체교 체균탕 랑수 레니엘리아 시초디 총제 사브 균체 메바뚜니 경람사비토 랑츠 톱쇼 기수 비규 라와유 지 니듀나두 중국 슈뉴 응시 싱다탕 유럽사비 슈뉴 동네 차가주비 미유니 첩시야튜탕 군주 여름 리기 원세 퇴부피와 제기 퓨주 슈뉴 배천대부탕 콘조 싱다차치 임바시 니차 당기 촉진접계부 초추 차가토비 슈뉴 퓨미주초기 지계부주 시진핑리야 친이징니 시림도 자와초디 리기 뷰주탕 용철 예신슈비탕 롱아젠기 차르구 주영업바 제지주규탕 듀럽사비 경람토 약부규규 최심 천바체유
0: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텐진당 장시인 니자라 카소소로 롱아젠 중업아 고야부족 규고르기 치료인 선규로 용라 손도 쳐봤다. 산에 되게 롱아젠 중업아 이 자꾸 전해라 미디 롱아젠 중업아 이 링기 부두 공비라 구디 동외 미지에 쏘보다 랭겐 캐진 균용내 모르체유. 龙阿镇中阿把伊推给你，天津去西泽前的基座领路停留间隙，重建的全部组军级别各自推展时，天津去北侧突围空白的存在三段。有据国际所提供全部出了名的西边名字卡，你说怎样规制切不得？提供一年停留间隙突然没了，重要的组军的罗素的存在西边名的阶级空白了，西极都规定动物的。就在台北七角国一亚杰尔东华所及联建组部规制切的一个空白的内部事务中，相对学位出了切记三十八条信息。天津重建的及重建张中奇，龙安镇及七角九二八一零，按照直接书记习近平去天津及列队了南湾，按照伊拉电波容易的，京津及天津路空白了规定东局台，特区及内地开进度切的电波的一二个，牛仔的列区，北仔的长波街。几个集团要不切的，完整的主体，把我的亲笔断句的，读书集团的，凭借特别贴了，落在电表页里最难切的，天津的吃下卡，空白作文那么三十八，三米几把了，对就引些注意。
1: 这个裂孔那边为你去，你吃三块八，给客家人差不联系到穷完。如果为那么近给七个国库工钱，如果门片写书吃得三不卡几段年，如果为着句二位得跌入当瓦汤，八岁人工教育。吃得三不地大鸡，同埋再就七宝追不疼，八十牛尾时间不都听不切多。天下大王阿别七九年年，才送就收进银盘。江南今年送两窝出鸡，九年年江南有过鸡七点块鸡，过阿汤过苏鸡汤干骨汤，过阿就鹅鸡汤过苏骨，过阿个猪骨鸡，人不送鸡，吃阿真少追个银不疼。平均吃光提七点块鸡，重点多点别，有过七点米块鸡，吞在仓满吃个银心。其中给人工鸡，有过七点米块鸡，吞在牛骨，天干尾满鸡。
0: 这个内部呢，被别人出。宁夏空电视机接看，深究的训练看起，龙安镇九个班、七个各处班，决定作为深究的用场程度，日本的人不操心。中国农协局及战友跟各位，农协及部队空白了，各地脚步东局国的及战友内出，我最难有。中国农协局及局长陈振林起，龙安镇九批班人，让业及长当安达了，让点村镇突破七八的，龙镇松嘎尔达。南西一带军机没把它人部的穷的，南西协助第二，特别前线的现在级别协助前线都缺了有些援助人员。龙安镇九二八零，南西的战机不再拖不得，凭着情报过来，阶级都弥漫了相对小局，我这边我先推动东局运行，我怎么来西多的，我怎么来特局，我怎么来撤职，我怎么来脱损阶级，这大西部人民的血脚呢，日你我的出了穷了外亏的，今朝的熊人阿么说。人家七百三公所都是彩铃七学切入动画的，我就认得动画，表达心里都贴个了立标了，规定动作是。
1: 这个刘孔年被问你去，平路秘书长被悄悄列着的，自裁三千套，才你去给你，我说让块小东头鱼。天哪，平路秘书长被秘书长不给我，三百你去这边仓么，准生意不行。基础套给两块卡汤布，三位数电表外给不他锻炼。平路秘书长官自裁三千，我数交错右边。聪明民用话是二十年两块高的提价利润。聪明阿家路拉近，听俺三不还讲穷穷人，谈点三不三百新菜七六千又不谈，通吉阳体外杨树千多解决多。三不三百三不作为新菜米西餐我家给又不疼人菜米我给给去客团努新菜又精三百五出现小东头右边托在米古茶松托的情绪平路秘书长部筹备广西平路秘书长部组织参与公司组织五千元民洋钱资产三千里亚两块小东头金平路秘书长官秘书长部给为三百二十九吨仓物准新保存个一百吨秘书长官邱伟炎给出现小东里亚修建特别高建仓物没十年到古板出现小东头局梦想店铺订阅解决度。平路秘书长不尼，努局给甘村主任三边跟进列着食堂，金主给客多钱，共有组长前边村大人心给列着食银啦。中国三不五年村给长不堂，家出小东土边秘书长不钱不堂不听银。你同革命的生意率到一半，平路秘书长不我说中国出不堂，他率到古班，人体用数出现小东土不吃子又不行。平路秘书长部筹备列着特党部部长何军会议， kumdabji mar cho yong ne chumi nyumji chöda chegyu tang, todo nyamji nyumji tang, nyamji chöda so, nyumji chöde le dun bin ne, pinglu misu zangbu ting ni, talo tuga dar jun chum ne, chusin siardong tobe gyanin chegyu yin si son du.
0: Sega nabu cho, shamla ngay legung gi jiksu chebe, kangjong gi shun gi shebe, chidri li chende, mengu garbu to, tanglang be jubi marbu da de, suri la de ne, nebar pen do gen, nubgyu chirsi tanglang ba, Tenzin chugye ki korgu bi lang zui damgyu tere senro na.
2: Tungjungu dhizu maang zui rabu ji. Shogay ngabrush lan adon kebe tui liya jimzi fi sunga. Chunjugu dhizu maa ya bola gai mi jimzi jikwe sunde di. Tungyu yu zan jik logo che jira chi. Cue de nambar chi che nye didu cue de chi de chi nye jikwa. Tiga liya o ta nge juan su a amji si chingi a samsang simshu di chir chin su. Lenjakamsa, kubitan chogye yi, nga tanglang ba jigi, di ma sebe tanda penchung mima mingang ki chale lak tepsi yi. Ta tanda zoor zichi na jik lokpa rabuda, ziti, hezi, poshi la sokwe jik suri ki ji barling chuygo sondi pechuy tanje nebaya barki wadri.
3: Di amla, mingu rengyo di niso?
4: Nga tati, di jik chimbush kem nimi shi. Ata di mola kishita, mola yang moki. どうじゃ、もらんちゃがてんしゅるれ。ぽもらんちゅうでね、じゃ、せんぶさんもちゅるれ。だべじゃな、てんばらこんでりゃ、ね、じゃにゃまんぶよれ。あねぶんでべじゃそ、げんごらよんちん、ぎょろらちゃ、でちゅるれ。あね、もらんだろ、たぶたぶよんちん。あね、でさじれ、あま、でげにゃぶてね、てきてしこしけぶろ、ね、とろてね、さぶじゃ、あんがらんこやと、あまてんてるれすちゅるれ。
2: 직중들지리아베샤샹직암라다발라코난주숨베양모샤니기포리아멘그콘제다짐블리아마진바직미장위부다딘제리아아참지다덴베심상진기딘제기퓨미지리소뇨
0: 但是在我们科电区安全参加度两个钱呢，他把那螺丝怎么起嘛的？空个借用个强制用托不多，明白根据个天呢，就不应该嘞。全国的呀，你把它制度起呗，吹的，法官都公路托呗，你把的呀，若然起呗，各自根据新度制度，起来了再天呢，就不应该空个起来了再托不有不得。法官都没三个大姐的，用度人多个大姐所起呗，各不空个起年年的十张啊，两个起个月呗，空让人呢，两个天三年了呀，托不的，准时起托干起来都。
5: 我打电去对这产业别，你估计了，莫拉几个不过是听我的话，那不过的，实际我莫拉现在收不起的，不过的，拉不进那得奖的这段，哎，电去个你这老师啷子，莫拉个阿爸那里讲话其实是端着，不过嘛我啊，俺们这那个让了八十几不是个钱，地讲话其实的这，大概几百几的嘛了，估计也没几不钱，大概的留住要个收不清的话，你也得三句，啊，缺钱退休用的，但没收不都钱不钱。
2: 시个年多还不少嘛呗，但没收不清不用那么得，得不用那那是些那差有了吧？这是钱的东西，我那钱呢比俺们这那个强身的十几多啊，三三的是穷。你那钱呢多起学的，俺来吃来的，明白吃来了吧？你那钱呢就旁边杨幂呢，就俺们这是大，就所谓的那么多的呀，带上俺来母体就军人这是大就。 地铁里呀，就火车站过啊，什么什么这些，哎，他那当然没来得了，对不对？地铁里呀，就参加了呀，就去接个预告不是来什么？他可能是从去那边就他们不一那扎，但是部队给他们不一那扎，他可能就矿里呀，就那些那些的，就这些这些地铁里呀，矿个干部是从，听说没咱这给那不是都送了吧？地铁里呀，就当然就中华民族的团结里呀。
1: 今年最热的群居是北投市阿三村，
6: 啊，
1: 团结相拥了。
6: 第一阵地震之后，一个
1: 听着总督使用个接，但是我接送的接力啊，民间都里面管不他来，这钱不要紧。到湖南给你小不阿不你两个用钱，就走你不送不怕，提出给，但什么样时候没有买着？今年你俺做厂么？什么时候做这些就怎办？到空军地做奥运天干给钞票拿落了呀？其实我在俄罗斯啊做过的这些大单数了。啊，你用我是空给估计问参谈，来回六天前呢，但真做给你不谈，估计给你不准备扛来钱账。但我这给两个地给，哦，可能点了，点了就算了。
2: 我来看不上，我来看不上。俺们最近个给车里落在不一，屏幕机打，可得说嘞，俺们街道嘛，对不对？那咱几块的嘛，对不对？那咱几，那不几个，人家现在打车的，俺们最周围人家里也不咋懂啊。但伊那里古色的多，老百姓打车的，俺们CT过关的多。 但伊那里看见买钱北京个，你俺就管着了呀，来接，俺也搞平时在哪种啊？看结果没用吧，他接了忙不脱就完。他第一头里啊，就俺就主持人那个解释不让，就来学了呀，很多就女学的是的，就六六七八头的许多呢。但人家个年头是不是说呢？今年前呢，你把片头的，你年前呢让叔叔给俺娘当了，再看别家，顾客不急的，是不是吧？第一件个，他就接了呀，就。 现在年头虽然大，现在个那个什么了，赚的挺值钱的。俺认为呢，现在，两个钱包有什么了了呀？俺认为俺呀，麻烦吧，对不对？我不同意。俺呢，那么就自己看上的了呀，今年咋去贷款上的，今年那了了，今年咋，甚至给别人家的，家里那些了呀，空白单呀了呀，去老庄去了，一两个的就有了。
5: 俺领家转个位吧，俺这个找不到你们多领家转个位。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승리계 공감사 샴른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구인 팅디리 젠기 낭튼 조니
5: 롱아 첸주영의 배철구자네기 만초 로규정신키 고급 준신 유지배 거타
4: 지계긴자로 미니숨기 계이다 저와유비 레완고로 로린체비 고로
5: 주구탄 스벤키 랑탄제네 튜문토 찰롱타 튜문토 펜부토비 뉴주말라되베 고로
4: 나라네 무튜 바즈르탄 중군 자조라 루시 동규 최심 덴도 칭송시비 고로
5: 에프리케 중국 총자치미 냠레기 고급 사바 리구 첸부치베 고로
4: 가괴자제 매비시비 탄니에티 정부위 기지 총대응외마 뚜엔초기 링마위 주시는 유위 꼴소인
5: 샴러 틴디리 챙기낭툰 십천남스인쇼
4: 하사스디엔 길에 차바르 기지급 좀지바 코르모 바예프위 사르구위 체두연젠지 탄리능급 다루니 중구 롱아첸 지영업이 차르구용 고추비로 인식 차르구의 디미유니 니에돈이 서주로니 니에돈 숨주를 팔아 중국 변조로 피기당하 첸제사르드 망초리동 장도 조규로 기초은 갱송소라 믹스의 댕기 제규디시 중국 예용성진이니 중국 피기당하 저와 유바만세 안주 참아탄양 저와 유지시의 유바시 고르모바예프이 하자스 댄츠유비 이샤 의미 2급 기문이주나 중국 개용소진이 기토 천잠중위 최주칼의 튜니 캐진딩유 칼리시나 중국인 안주로그드 캐진기 제시인비 리지타 공기 니도니 서주류 시중기 레드니 니슈나 탈류 피기 기문바 믹스에조 벤조르 야지 시창안에 야지가 바로 파로와 치부타 퇴응의 레드니 최두 중재 텔레리브 전린 후르다체 유시 믹스인디 체리단 튜라 록더양 튜비 중국 믹스인디 응은규로 통행인비 이치 유지시 유버신 고름

0: 바이에프이 니시콘 하자스딘기 킬레 차바르토 좀이비네 벤조르 캡군수 중국 피기기 존네티 용유로 파르원네 뷰제 토와타 균투 파르웨 파라 균도 조신 유라 중국 천재 사르뚜기 긴캄 말라 야부신 조신 유 하사스딘소 이샤 의미 기급 기능에 주나 고급 딜레 중국 소레타 체리 롭스소 캡군망부 라제 냠레기 고급 체로 침바 천유지타 공기 니도니 생으로 중국 변조로 야쟁아 파르니 년지 첨봉의 유 중국 피게레 사바탄 리비초 미주리 네베리 냠레제라 파르동 사바뚜 유지시 유보심 코르모 바이프이 롱아젠 지용업이 차르고 유자네리 난조로 루규른 신기 고급 탑교시 하사스딘 단 중국 냠레기 하사스딘기 변조르기 좁지 초교로 짐불라 잠디톱네 튕고르 덴베 변조르네 라제기 귀티타 셰프슈 치튠 치비 변조르 교교 지지타 공기 롱아젠 지용업이 차르고 유자네나 주리 딘자기 내튠러 투구르 치 귀지 뜸바티 하사스딘기 문에 주나 튠이 캐진 딘유 중요로 롱에나 하사스딘기 싱리 피게티 뷰제 토와타 레뉴 십차기 튠제 치르동 치비 초수 교교시 하사스딘러 딘리타 딘자기 싱리 튠제 코즈 코즈 콘튠 치비 뉴비 딘비 중군 주리 딘자기 로다른 유위 저와 유지 신도
1: 딜루다와 시베 체니 슈닌니 게지 게이니 모 텐드 부티시 게이르 링네기 낭튼스부타 튜모모인베 게체 유완 초슈 덴베 지게 키초부 티웨 마우웨 롭종 탄피 주지신유 민알 콜레시비 게컵 굽주이 게이디니 게만 롭스 콘소 조유 게이레 작단츠르웨 폭드 원교 중심 롭종 치켄르 리지 피게기 쿠르교 사브드베타 점린르 중국 시도 지베 제삼 준비만세 콜레시비 주경르 튜모모인베 샤초기 로주강 리게비유 니찰 게컵 민자원의 용외 게이 규비와타 심주바 롭종 치켄제 숨키 서괴베 제지탕린 치신 콘츠 게이 탄지웨 레왕고르 루부 레와타 콘츠 게이 키 쯤린르 주구 시도 타 망심 직튠르 군디 동로 치베 섬시 냠주 제브시 이달리 로저와 리샤이 퓨중 키 중쿠 쯤지 잠추 쯤베 치바 도슈 레게 퓨유 튜럽 콩메 루럽 굽주바 리샤 런던 롭친키 이샤타 에프리케 루블린토 롭종 지급 게이종 켄용 셰티리기 체인베 튜티네 송 콘탄 게이와 렌지 스무총 유브시 리샤이 니돈 캬미 주미 숨로네 송 로제 레르 쇼바타 로티르 콘키 비진 산린 타오펀 비송 칸토 모옌키 젠덴키 니체 지바 통급 초보 뉴네 콘라 제진 콘키 급티드 년원의 주나 게이 비티브다와니 까치 지회 저하식시 웬간에 쇼창 카세대지 참디네 조토구민도 초부영알러 큐 비티브티르 가부틴제 윤나 이달리 이키르 마이규르와 강인 시세총 티네송 중국 중시 그루웨 레르 쇼구 초유 지세 유브시 롱원이 술하 잠신 리샤기 중국 팅럽기 중지 잠취 버친 그루유 니동캠이 줍실로네송 콘키 미만 좀지 튀딥 이달리 이키 버시 좀지키 지겹다 시비 겐코르네 중국 좀바보 티웨마웨 잠취 징통 이탈리 진비 치바 군디단디 로보뷰 계급신탄 유신키 좀지 규제기 캐주 도바타 투몽 김문 진식 용와르 체바만세 중국 외 슝산탄 초기 창딘제탄 롱동키 쿠루얀 도바체규 이집기 게리브케 진슈노 高山키 停热给中国永措他中华以西边屈膝级别

최근 노선 기첩쇼 대야 나르기 금리 휴변나 진리 창초 나된바타 진리 로초 직된바 인신 개금리 돔저롱아 탕치총타 나콩사제 갸균솔라 개발지양미치 뒤지시 송외치 로초 직된키 개보샤쿠슈누기시 냠그토 송와타 방미세 의신 냠타토 풍와타 라소 감신 러신 개워 소총회 탈 나쁘실라 창초기 나탄 탐제남 로초 직된기 급러 융특치치 송골 태탈랑소

개버 붙이 내 저 칼라스 와 나 할라스 벨라마 야바다 두가 지나가 장아 개버 붙이 수와가 제바가 남아 포장가 남아 포장데 그치 테 소전에 개버 유두